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원 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6.5km 지점에서는 2차로 통제하고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장차 지점 앞두고 정체인데요. 지하도로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진천터널과 오창 구간 1차로에서는 이동하며 작업하고 있어서 진천나들목에서 증평까지 무려 10km 구간 작업 여파로 정체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시흥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4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안현분기점을 지나면서부터 4km 구간 정체이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남한성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더욱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참치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라는 제목으로 한 작가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해 부재중 통화가 되어버린 이야기 당신에게도 있으신가요? 이런 주제였는데요. 전시장 한쪽에는 공중전화 부스를 놓아두었다네요. 그 안에 들어가 수화기를 들면 이렇게 말을 건넨답니다. 네, 여보세요. 이곳은 세상의 끝과 연결된 전화기입니다. 그 어떤 말도 다 괜찮습니다. 이젠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하는 당신이 하지 못한 말을 세상 끝 바람 속으로 흘려보낸다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파도 소리. 말 대신 침묵을 남긴 사람,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 전시가 끝날 즈음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쌓였다고 하죠. 그만큼 전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던 거겠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도 그런 전화박스가 하나 놓여있다면요, 수화기를 들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전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9월 14일 월요일 첫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아, 전화 참 추억이 많죠.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 전화가 없어서 전화 한번 하려면은 한 10분 걸어나가야 됐던 것 같아요. 동네 약국에 버스가 종점으로 삼았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집에 전화를 놓게 됐죠. 집에 1호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화가 귀하던 시절에 전화 참 소중했는데 이제는 전화기를 한 10대 가지고 있네요. 앞서 전해드린 공중전화 부스에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남기는 이전 씨. 이전 씨의 6년 동안 무려 13만 통의 목소리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들은 전시가 끝난 뒤 아이슬란드의 바람 속으로 흘려보내졌다고 하고요. 아, 그런데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는 지금 그 번호가

0: 아직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번호 누르면 곧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도착하는 한 번호를 계속 열어둘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누군가는 수화기를 들고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말을 세상 끝으로 보내고 있겠죠. 유기님께서 세상 끝에 하는 전화기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왜 못했을까요? 차마 하지 못했던 말. 이 노래가 내 마음이었는 듯이요. 전화 생각하면 참 마음에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청년 준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어제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피곤합니다. 80일째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7월, 6월 말서부터 일을 하신 거네요. 와. 건강 괜찮으시죠? 그런 와중에 저희들에게 뭘또 보내시느라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도 일산 멋쟁이 주님 글씨를 보면서 뭐 3개 꺼내 먹었습니다. 4636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바느질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소소한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실을 바늘에 꿰고 바느질을 다 하고 나면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죠. 끝에 작은 매듭을 묶는 거요. 작더라도 그 매듭이 반드시 있어야만 천과 천이 단단히 이어지니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흐트러지기 쉬운 하루라도 매듭을 잘 이어간다면 일주일이 멋지게 완성될 것 같아요. 예. 그 매듭 묶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의 그 바람이 있다면은 뭐든 그 매듭을 한번 잘 묶어봤으면 좋겠어요. 봉투도 이렇게 탁 돌려서 매듭을 묶어야 되잖아요. 이게 꼭 묶고 나면은 잘안 풀리게 묶더라고.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능력, 기능이라면 기능일 것 같아요. 푸른도님 오셨군요. 수화기와 송화기가 따로 있는 전화가 드문 시대. 생각해보니 우리 딸들은 그런 전화를 써봤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이 젠지들은 목소리로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콜포비아 세대라는데, 듣지 못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관련한 해프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어린 제자들에게 누구 좀 불러줘. 그 친구가 막 나갔거든요. 저희 같으면 바로 나가서 누구야? 뭐 이렇게 그럴 텐데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너안 나가니? 그랬더니 예, 불렀어요. 뭘로? SNS로 불렀어요. 문자가 더 익숙한가 봐요. 저는 그런 전화 써봤습니다. 어릴 때 외갓집 큰어머님 댁에 가면은 그때 이제 이 다이얼 식이죠. 이렇게 따르륵 따르륵 나오기 전에 돌리는 거 있었어요. 그걸 써봤네, 제가. 막 돌리면은 시골이라 그런지 딱 교환원이 받으세요. 그러면 어디 중국집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딱 연결해 주던 그런 추억 모르겠죠. 모르겠죠. 지금은 완전 전화 그리고 스마트폰에 실려오는 홍수의 그 광고의 홍수에 완전히 오늘도 제가 이 광고 몇개싹 지우고 왔습니다. 요즘은 광고 안 보면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참 애매해요. 아무튼 전화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실 것 같네요.
1: 텍스트를 작성하려면 챗GPT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0: 얘가 그런데요. 지금 아셨죠? 챗GPT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알려주시네요. 옛, 너는 자라. 이 껐는데도 이러네. 자, 오늘 3부 함춘의 수다에서는 나는 반딧불의 원곡자이자 중식이 밴드 보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중식 씨. 그렇죠. 이분이 원곡자시죠. 할 건데요. 궁금하네요.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또 약간 질문이 가끔 엇나갈 때가 있잖아요. 진정해야 되는데 질문하다 보면은 꼭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

0: 0951. 너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어요. 저 있거든요. 제가 직접 운영하냐고 해서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올리면 김현우가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나? 저는 내용을 잘안 보여줘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도 있고요. 사진, 공연 정보 등등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방송에서는 차마 다 못한 말들 여기에 실려 있으니까 와서 보십시오. 의견과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남부차남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제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나한테. 도대체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나더러 어쩌라고. 나가서 한번 혼내줘야겠습니다. 한석규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박중훈 내 사랑 돈키호테.

청춘의 폭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박충원의 목소리로 내 사랑 돈키호테. 1989년 영화 내 사랑 돈키호테 주제곡이요. 박중훈, 최재성, 이은경. 오, 멋진 배우들 다 나왔네요. 박중훈 씨. 아, 저는 그 영화를 주제로 한, 그 뭐죠? 그 영화 주제곡 히트했잖아. 아, 그 영화 보면서 라디오스타. 미안해, 현우 PD. 내가 얘기하면 쓰느라고 정신없어, 그냥. 라디오스타 재밌게 봤어요. 아, 거기, 그 밴드 나오죠? 아, 밴드 이름은 뭐예요? 또 올려줘 보십시오. 밴드 나오잖아요, 걔네. 어디? 노브레인. 그래요? 하나 더 해볼까? 네. 이 같이 모여서 짜장면 시켜 먹죠. 아이, 배도 안 고픈데 그것만 보면 이렇게 확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침이 돌더라고요. 6832님께서 8월의 크리스마스 군산 갔을 때 초원사진관 앞에서 추억 남겼더랬죠. 전 이거 녹음할 때 생각이 나죠. 0583님께서 우와 이 곡이 나오다니요. 너무 반갑네요. 내 사랑 돈키호테. 후. 음악을 들으면은 영화의 한 장면.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무심코 들었던 그런 음악이 후에 음악을 들으면 그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산멋쟁이 주님. 저희 집에도 돌리면 교화원은 나오는 검정색 전화기 있었죠. 전화번호는 323번이었죠. 그래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전화번호가? 아, 일산멋쟁이 주님의 그 전화번호, 그 전화기가 그런 건가요? 아닌가? 예지아빠빠님께서는요, 요즘은 전화기에서 라디오를 함께 듣고 있던 다른 청취자와 만나서 커피 한잔 한다는 걸, 그 당시 전화 개원원 누님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무슨 말씀이실까? 요즘은 전화기에서 라디오를 듣고 함께 듣고 있던 다른 청취자와 만나서 커피 한잔 한다는 걸 누님들이 상상을 못했겠죠. 한복성 같이 들으면서 청취자들끼리 커피도 한 잔. 그렇죠. 저도 모르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가끔 눈에 보이긴 합니다. 재밌으신가 봐요. 아유. 저희도 한번 공개 방송 해야죠. 그렇죠. 빨리 정상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너무 잘해. 큰일 났어. 함 퀴즈. 혼자 감동하고 이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승을 부리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이것인데요. 아, 이걸 맞히는 퀴즈네요. 흔히 이것에 물리면 가려워서 손톱으로 꾹 눌러 십자가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침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죠. 가려움은 잠깐 덜 느껴질 수 있지만 손톱으로 피부를 자극하면요. 2차 세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침을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 혀가 먼저 침을 쓱 밀어내네요. 그리고 또 손가락에 바르러 가고 있고.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것의 유칭을 장구벌레라고 부르죠. 하수구나 웅덩이처럼 물이 고인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피를 빨아먹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모성애를 우리가 지극히 사랑해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안 되죠. 이거에서 번식은 위험한 거잖아요. 이것의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보기 드립니다. 1번 모기, 2번 반딧불이.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정석,

여름날의 추억이고요. 이정현, 한여름날의 크리스마스. 뭐 이정현 씨가 호주에서 왔거든요. 호주는 크리스마스 때가 한여름입니다.

0: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1: 응답하고 싶네요. 소연 씨에게. 자,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요? 1번 모기였습니다. 아, 이거 최근 일본 내연모기를 비롯해 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대처 방법 안내했습니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 물린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차가운 수건이나 냉찜질팩을 천으로 감싸 10분 정도 대준다. 그러면 가려움과 부기를 안 치는데 붓기를 안 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붓기라 그랬는데 지금 부기라고요. 부기. 받침이 없어졌네요. 상처가 없다면 연령에 맞는 가려움 완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모기한테만 물리면 갑자기 이 팔과 다리가 두 배가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물리면 그 부분만 슬쩍 부었다 사라지는데 이런 분들 그냥 물리면은 바로 그냥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이야, 쉽지 않습니다. 아, 정답 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832님 함디 모기예요. 아직도 저녁 눈길 산책대에는 날파리와 모기가 있어 갈대 하나 탁 꺾어 부채처럼 양어깨를 툭툭 털어가며 산책하고 있답니다. 곧 이들도 사라지겠죠. 아, 지혜네요. 지혜. 툭툭툭. 1302님께서 올여름엔 너무 더워서 모기도 활동 못하고 날씨 좋아진 요즘 극성이죠. 정답은 모기. 신랑이 정원에 모기는 모기는 작업을 해도 이 시골 모기는 쪼매난 녀석들이 엄청 따갑고 흉터는 큼지막하고 가려움도 엄청 심하고 무서운 녀석들. 정답은 모기. 가족들 중 혼자만 전담으로 모기에게 헌혈하는 저는 진짜 이 계절을 정원에서 즐기지 못해서 서럽네요. 모기야 제발 일하셨는데 그래요. 모기가 선호하는 그런 피가 있나 봐. 아, 저한테는 잘 안 오긴 하거든요. 주위 모기 잘 가는 분.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4636님, 모기입니다. 모기한테 물리는 건 허락하겠는데요. 한 마리가 밤새 자려고 하면은 윙윙거려서 모기하고 싸우다 출근해요. 그래서 모기향 두 개 설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공기청정기 집에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기청정기가 정상일 때는 이 그 LED가 약간 파란 계열들, 아주 푸른 하늘 같은 푸른빛. 그러다가 약간 오염도가 있으면 약간 녹색으로 변하다가 얘가 뭔가 이상했으면 갑자기 주황색, 빨간색으로 확 변하기 시작하면서 팬이 막 돌잖아요. 이 모기향만 설치하면은 얘가 정신이 나간 듯이 그냥 엄청나게 크게 도는 거예요. 하여튼 그 소리 때문에 모기향을 안 트는데 그 전기를 빼놓으면 되는 거지. 죄송해요. 그건 켜놓고 모기향을 털었으니 얼마나 이 공기청정기가 힘들었습니까? 1387님 정답 모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선선해서 일하기 좋은 날씨인데 일하긴 좋은 날씨인데 일이 없어서 힘듭니다. 잘 되게 기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재 형님이시군요. 아자 아자. 자 이사철 많은 이 화물들 이동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고요. 저도 뭔가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하재 형님 생각하면서 자 그분들 한번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하재 형님께 말고요. 주위에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야 큰 화물이 있으면 좀 어떻게 될까 마음은 있습니다만 푸른돈님께서 손가락에 꼽을 만한 8월 초 며칠의 더위 덕분인가 모기도 드문 초가을입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소독차 뒤를 따라다니던 그 시절 어린 마음에도 박멸 효과가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초겨울까지 앵앵 거리는 녀석들은 그 고난을 이겨낸 후예일까요? 아, 저 동감합니다. 공감해요. 저도 어린 시절 이 하얀 차 그때는 약간 포니를 개조한 그 차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게끔 된 그 차 뒤에 기구를 싣고 동네마다 뿡 돌아다니면서 그럼 그렇게 또 따라다녔거든요. 저도 의구심이 들긴 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마셔도 안 죽는데 모기가 가능할까? 해충이 과연 이걸 맞고 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소독을 이겨낸 이 내성이 생긴 모기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두 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2394님 정답 1번 모기입니다. 전 모기한테 헌혈하기 싫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9910님 축하드리고요. 정답 모기입니다. 아 어제 집에 모기 한 마리가 윙윙 거려서 잠을 설쳤더니 컨디션이 영 안 좋습니다. 아유 또 잘 보이지도 않아서 잡지도 못했어요. 참 난감하죠. 난감하죠. 어렵죠. 잡아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예전에는 윙윙 소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면 뭔가 까만 점이 날아다녔는데 요즘은 윙윙 대를 바라보면요. 뭔가 희뿌연 게 마음은 편합니다. 포기하게 되니까요. 자, 2394 그리고 9910 두 분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선물 그래야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과 함께 음악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김광진, 진심 그리고 김정훈입니다. 바보.

삼촌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5255님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함디 목소리 들으며 기분 좋게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야겠죠. 행복하게. 자, 아자, 아자 힘을 내봅니다. 1302님께서는 가을이 성큼성큼 달려오는 것 같은 요즘 함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며칠 사이 날씨가 어쩜 이리 바뀌는지 자연 앞에 경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을날 TBS도 풍요로운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가을가을한 선곡도 너무 좋고요. 이런 계절에 어울릴 듯한 곡 하나 신청합니다.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준비했습니다. 폴킴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하남 드림휴게소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 진천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라 뒤로 대소분기점부터 8km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 진출 2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북천안부터 10km 구간 작업 여파로 정체인데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달래내 고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양화대교부터 정체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영미 팝 락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프리투드 맥의 1977년 걸작 루머스에 수록된 곡이에요. You Make Loving Fun 올려봤는데요. 팀의 핵심 건반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 크리스틴 맥비가 만들고 노래한 이 곡. 빌보드 싱글 차트 9위까지 오르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이 트랙을 들을 때마다 늘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건 바로 곡 전반을 이끄는 매력적인 클라비넷 사운드와 린지 버킹엄의 정교한 기타 앙상블이에요. 펑키하면서도 찰랑거리는 건반 리프 위로 굵직한 베이스라인 그리고 리듬 섹션이 빈틈없이 맞물리고 그 틈 사이를 파고드는 크리스틴 맥비의 따스하고 풍성한 보컬 하모니는 듣는 이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들어요. 이 곡은 메마르고 지쳐있던 마음속에 다시 찾아온 사랑의 벅찬 기쁨과 설렘을 노래합니다. 기적이나 마법 같은 건 결코 믿지 않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너무나 즐겁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라는 노랫말처럼 삶의 팍팍한 순간도 누군가를 향한 순수한 애정과 긍정의 에너지가 있다면 충분히 유쾌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플리트우드 맥의 일 리드미컬 하고 밝은 그룹의 발걸음을 맞추시면서요 마음 가득 활기차고 기분 좋은 설렘을 채워가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리트우드 맥입니다. You make loving fun.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함튼의 복사 험플리에 함께했던 곡 개인적으로 플리트우드 맥 너무 좋아하거든요. You Make Loving Fun 이 곡의 기타 솔로 부분. 이분이 기타를 치시는 그 기타가 좀 아주 톤이 아주 유니크해요. 재미있고 기타를 치시는 모습도 그렇고요. 유 메이크 러빙 펀. 그 클라비넷이라고 말씀드려서 클라비넷이 뭐지? 라고 말씀을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약간 그 치면은 기타 소리 같이 그런 게 나요. 원래 피아노 중에 약간 줄이 얇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느낌의 악기인데요. 그 연주를 스티비 원더 선생님이 스티비 원더 형님이 많이 하셨죠. 다들 선생님이라 그래요. 지금 나도 선생님이라 그러네. 형님 잘 계신가? 스티비 형님 잘 계신가 모르겠네요. 5584님께서 날씨가 겨울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어요. 문을 열면 춥고 닫으면 덥고 그렇죠. 휴휴 새로 시작된 월요일 화이팅입니다. 누린차입니다. 세상 만사 송골매. 세상 만사 이곡 들을까요? 세상 만사 지금 비브라토 넣었어? 마 이거 아니잖아.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송골매 세상 만사 듣고 난 후에요. 자 드디어 모십니다. 우리 중식이 밴드의 중식 씨 모셨거든요. 기타도 멋지고 책도 좋고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나눠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직 기다려요. 내가 제대로 소개할 테니까. 네. 이 프로 코너가 함춘의 수다예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유머스러우면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 유머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식이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 정중식 씨.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서 저를
0: 궁금해가지고 내가 요즘 또 이제 반딧불이가 네. 잘 보이는 계절이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났나요?
2: 한번 봤어요. 무주 반딧불 축제 때 이번에 며칠 전에 했었는데 하다가 갑자기 술 먹고 있는데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아. 그 처음 봤어요. 무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0: 나는 반딧불과 네. 반딧불을 본 것과는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2: 상관이 없어요.
0: 안 보고 곡을 쓴 거예요?
2: 네.
0: 아, 그렇군요. 예전 선배님 중에 그 최헌 선배님이라고 계신데 아세요?
2: 네. 잘 모르겠어요.
0: 잘 모르죠? 네. 오동잎 한잎두잎이라는 노래 알아요? 그것도 모르죠?
2: 네.
0: 오동잎 한잎. 노래 모르죠?
2: 세대
0: 차이를 내. 그때 그 이제 작곡가 그 작곡하신 분이 작곡가 안치행 선생님이세요.
2: 아,
0: 아세요?
2: 예.
0: 또 아는 척한데.
2: 안타 프로젝션.
0: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2: 만나 뵀었어요.
0: 이분 재밌는 분이네. 그분이 오동잎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셨는데.
2: 몰랐어요.
0: 오동잎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대요. 오동잎이 그렇게 큰지는 몰랐다. 그 큰 오동잎이 한 잎이 떨어져서 그 오동잎에 맞으면 기절한다.
2: 그 나의 기타 이야기에서 나오는 오동잎 아니에요? 손바닥 재어보며 한참 웃다가.
0: 그렇겠지.
2: 아.
0: 근데 이 중식 씨도 반딧불을 보지 않고 나는 반딧불을 쓴 거군요.
2: 네.
0: 초대를 잘못한 것 같아요.
2: 죄송합니다.
0: 524님께서 춘오라버니 오늘 기분 만땅인가요? 신나신 것 같아요. 예, 저 중식이 밴드의 중식이를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책을 그리고 이게
2: 지도예요. 그 책에 나온 세계관 지도를 그렸어요.
0: 그리고 이거는 책이에요?
2: 네. 나는 반딧불 책을 가지고 해랑해란이라는 작가님이 그림을 네. 그렸어요.
0: 아, 글은 쓰시고.
2: 글은 그냥 제 노래 가사예요. 동화책이에요.
0: 오. 아이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던데, 이 반딧불이라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2: 네, 지금 뮤지컬도 나와서 뮤지컬 이 책을 토대로 만든 어린이 뮤지컬이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며칠 뒤에 보러 가요.
0: 어디서 해요? 알려주셔도 돼요.
2: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0: 아, 그래요? 좋네요. 이렇게 이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2: 죄송합니다. 오늘 뭔가
0: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오늘 얘기 재밌겠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중식 씨 얘기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2: 사실은 제가 토대가 됐죠. 제 안에서 나온 노래라서.
0: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고.
2: 그 반딧불이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태양과 달을 따라서 이동하는 애가 아니라 은하 별자리를 보고 이동한대요.
0: 그래서 그렇겠다.
2: 네. 그래서 자기가 별인지 않나 얘가? 여기서 시작된 느낌이 있어요.
0: 글 쓰는 걸 좋아하나 보다. 자, 나는 반딧불 그리고 이어서 도마에서 바다까지라는 동화책이에요?
2: 아니요, 이거는 좀 성인들이 볼만한 책입니다. 어린애들을 보면 좀 너무 잔인한 내용이 많아서.
0: 어른 동화?
2: 네.
0: 이 음원이 들어있나요, 이게 혹시?
2: 네, 저희에게는 그게 앨범이에요.
0: 아.
2: 오디오북하고, 그, 가다가 계속 한 편 끝나면은 노래가 나와요. 물고기에 대한.
0: 그럼 이건 서점에서 판매를 하겠네요?
2: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서점에서.
2: 네.
0: 이게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점에서 오디오북을 책과 함께 만난다. 우먼을.
3: 네.
0: 야, 좋네요. 근데 제가 앞에만 읽어봤는데, 어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림이 너무 좋아요.
3: 아, 감사합니다.
0: 직접 그리신 거죠?
3: 네.
0: 와, 이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3: 네.
0: 아, 진짜. 유머스럽다고 했는데, 유머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만났었어요?
2: 제가 이제 미사리랑 이런 데 가서 송창 선생님 공연, 선생님 본 공연 보다가
0: 네네.
2: 그때 계속 기타를 계속 듣게 됐었던 어린 아, 시절이 많죠.
0: 어린 시절이?
2: 네.
0: 아니, 3년 전에 제천에서 만났다고요?
2: 아, 거기.
0: 레전드 오브 락 네. 공연에서 그때 네. 출연하셨었어요.
2: 조삼이.
0: 네.
2: 그.
0: 음악 감독.
2: 네. 조삼이 감독님이. 갑자기 오라고 해서 가서 이제 뵀는데 저는 이제 너무
0: 아.
2: 대선배님들만 계시니까
0: 아, 출연을 하신 건 아니고
2: 그러니까 공연했어요.
0: 아, 공연했어요. 제
2: 첫 공연이 저였어요.
0: 아, 그랬어요.
2: 네. 그래서 아. 보고 있는데 너무 가시방석인 거예요, 대기실이. 어,
0: 아,
2: 큰일 났다.
0: 워낙 성격이 이렇게 성격이 어때요, 본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2: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만
0: 아, 그렇고.
2: 완전이고, 모르는 사람 보면은.
0: 그래요.
2: 네.
0: 극과극이군요.
2: 네.
0: 우리 청취자분 중에 블루 아이드 캣님께서 아, 본인 노래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인데 중식님 왈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2: 죄송합니다.
0: 아, 나는 반딧불. 아, 이 곡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9일부터 10월 5일 예림당 아트홀에서 한다고 해요. 9월 9일이면 시작이 됐네요. 아, 야
2: 보러 가실 거면은 제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0: 돈 좀 사서 봐야죠.
2: 감사합니다.
0: 도세님께서 무주의 아들 중식이 형님 어, 팬이신가 보다. 야, 오차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일하는 중이라 눈팅만 할게요. 잘 생겼다 멋지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디 뭐 TV로 보자. 어이 멋지게 나오시네. 딱풀 와인님께서 자유분방한 방송 꾸밈 없는 라이브. 크크크. 3204님께서 안녕하세요 중식님 저는요 반딧불이도 좋아하지만 아 10여 년 전에 드라마 OST에 나왔던 안 자고 뭐해. 오 이 노래도 좋아. 이 노래 하겠습니다. 아 유기님께서 존스 락 중식님 환영합니다. 드디어 데스타데일에 오르신 거예요. 한디풀에 나오시다니요.
2: 감사합니다.
0: 반딧불이와 함께 모셨는데 반딧불 처음 봤대요. 무주에서 반딧불 축제를 매해 하나 봐요.
2: 네. 매해 하고 있어요.
0: 요.
2: 이 작년 한 3회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그래요?
2: 네.
0: 히트된 지 3년 됐나 보다.
2: 네.
0: 계속 나올 것 같아요.
2: 그렇지 그쵸? 않을까요?
0: 반딧불 축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2: 네.
0: 어...
2: 아무래도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0: 이 그
2: 지역을 이름을 음흠. 삼아서
0: 음흠.
2: 노래를 하는 게 어, 이렇게 효과적이구나.
0: 무주하면 중식이라고. 그 가수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2: 네.
0: 행사 축제 역의 단골 손님이 되는 거거든요.
2: 아 그런 것 같아요.
0: 어때요, 중식 씨는?
2: 가면. 이제 뭐 여기서보다 많이 알아보시니까
0: 어.
2: 뭐 어디 편의점 가도 다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아, 진짜 연예인 된 기분이다라는
0: 생각. 아, 연예인이에요.
2: 아.
0: 지금 함춘의 수다하면 아주 핫 뜨거운 연예인이에요. 어, 지금 우리 뜨거운 연예인 모셨거든.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얌전해요.
2: 선생님 때문에 그렇죠.
0: 그 외형적으로 죄송해요. 외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면 곤란한데.
2: 네.
0: 오형은 정말 거칠 것 같거든요. 거친 사람일 것 같은데.
2: 그런 페르소나도 있어요.
0: 아...
2: 네. 말 안 듣고 이런 애도 있어요.
0: 아, 아,
2: 와일드한 느낌으로 대하고 하는데 사실 본 모습은 연약해요.
0: 자, 지금 TV,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중식이 밴드 정중식 씨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식 씨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목격담 있으신 분들 아마 그 행사 공연장에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야 그때 봤는데 그렇더라 하시는 분들은 TBS 앱 혹은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중식이 밴드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2: 네.
0: 그 어떤 밴드예요?
2: 저희는 우선 동성 4인조였는데 드럼 치는 형이 최근에 이제 외국을 다니고 싶어 해서 이렇게 밴드를 하면은 외국을 잘 못 가잖아요.
0: 어, 왜요? 안 보내줘요?
2: 그러니까 행사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0: 아, 항상 대기?
2: 예. 이게 우리한테는 주수입원이고 이걸로 먹고 사는데 갑자기 간다고 배양기 예약해놨다가 어디 땜빵이라도 나오면은 가서 하고 아, 해야 그렇지. 되니까.
0: 그렇지.
2: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 같이 음악을 12년을 했던 형.
0: 네, 중식이 밴드 12년.
2: 네. 그래서 한우라는 드러머가 이번 년도 한 몇 달 전에 난 좀 외국 가 다니고 싶다. 지금 이제
0: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다.
2: 네, 이제는
0: 팀은 그만하자.
2: 네, 나는 좀 빠질게 우선은. 이렇게 돼서.
0: 그래서
2: 지금 외국 돌아다니고 놀고 있어요.
0: 어, 그래요.
2: 제일 행복해 보여 제가 본 사람 중에.
0: 드러머를 영입하면 되잖아요.
2: 그래서 지금
0: 영입해서.
2: 네, 지금 세션이라는 이름하에 원래 알던 전 밴드 하던 드럼 치는 영규 형이라고.
0: 어, 다 형을 네. 모시고 하나 봐요.
2: 우선 제가 형들이 안 오면은 제가 통제가 안 되니까. 아~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아~ 저도 좀 저를 통제할 누군가 필요해요.
0: 아, 그래요? 네. 동생들하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본성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2: 화를 많이 내죠.
0: 화를 많이 내요? 네. 형님들하고 계실 때는.
2: 화를, 아, 형 진짜.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줘.
0: 아,
2: 이렇게,
0: 그래요?
2: 이렇게 되는데 동생들한테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빨리 열심히 하라! 똑바로 하라! 이러고.
0: 야,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울산 농땡이 코스님께서 중식이 밴드 10월 3일 개천절 울주 오디세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 울주 오디세이 나가시는군요. 예.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2: 아니, 울주라고 캘린더에 적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정신없는 게 지금 2집 준비가 한창 하고 있어서.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제 별명이에요.
0: 내가 좀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던 게 울주 오디세이 제가 음악 감독이었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 멋진 데 나온다고 좋죠. 울주 오디세이에 가면은 그 갈대가 또 유명하고 그것도 반딧불이 거기서 볼 수 있나 모르겠네. 6420님께서 오늘 중식님 더 멋져 보여요. 파이팅 하셨는데 우리 중식이 밴드의 중식이는 노래를 얘기해야 되겠죠.
2: 아, 노래를 한 곡. 드디어 왔네요. 아, 여기... 너무 긴장돼서.
0: 아, 긴장돼요?
2: 예. 네.
0: 그냥 음원을 들으면 되잖아.
2: 어, 저,
0: 예. 기타 치라고 얘기 안 할게요. 예. 아직 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 이 곡, 중식이 여기 사람 있어요 라는 곡인데요. 아, 네. 이 곡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초창기 곡이에요.
2: 네. 29, 8 때 노가다 뛰고 있는데, 터널에서 노가다.
0: 터널 공사.
2: 네, 터널 네. 공사에 통신선 깔고 이런 일이었는데 거기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0: 네.
2: 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 그 감정을 좀 담고 제가 이제 음악인으로서는 끝이 아닌가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무대를 못 뛰고 이제 난 끝났나? 근데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음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25세 군대 제대하고 그때도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리저리 합자 끌려다니다가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0: 포지션은 보컬?
2: 네.
0: 보컬로 중식이 밴드를 계속 활동했고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2: 네.
0: 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이 느낌인 거죠?
2: 네.
0: 2014년 첫 번째 싱글 수록곡입니다. 중식이 여기 사람 있어요.

0: 야,
1: 이렇게 끝나요?
0: 네.
1: 노래하는 창법이 네. 완전 락킹한데, 락킹?
0: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까랑까랑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1: 아, 그래요?
0: 네, 결절이
1: 밴드 이름이 중식이 밴드잖아요.
0: 네.
1: 혹시 이 밴드 이름을 질 때 본인의 지분이 좀 많았어요?
0: 아니, 처음에 밴드로 안 하고 있다가 그 아까 말했던 한우 네. 드럼신 형이 자기네 개미라는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1: 네, 개미.
0: 네, 그 프로듀싱을 저한테 해달라고 왔었는데 한 프로듀싱 하면서 녹음하러 왔다 갔다 집에서 했거든요. 홈레이크딩 하는데 오다 가다가 갑자기 저 보고 밴드를 하자. 개미 밴드보다는 지금 제 노래가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결정됐어요.
1: 그래서
0: 전 솔로 하려다가 갑자기
1: 아 원래는 정중식으로 하려고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0: 아니요 그런 생각 그냥 밴드 이름도 안 정하고 그냥 곡 작업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중식 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밴드 이름을 뭘로 하지? 뭐 개미와 중식이 뭐 이런 걸로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중식이 하자고 해갖고 그렇게 갑자기 됐어요.
1: 중식이 밴드면 중식이가 밥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0: 그한 번도 다 제가 샀어요.
1: 그렇죠. 아, 그 한우 형님 지혜로우시네. 아,
0: 이름도 번근이 형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팬들이 이제 선물 주잖아요. 한우 먹고 싶다고 이름 그랬어. 한우로 바꾼 거예요.
1: 이름대로 됐네. 앱과 톡사이님께서 와우 크게 터지는 고음이 맛깔나게 시원합니다. 서정적인 가을을 신나게 들뜨게 만드네요 하셨고요. 유기님께서 조금 전 잘 모르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신 중식님 맞으세요? 노래하는 중식님과 이야기하시는 중식님은 다른 듯 닮은 듯이요. 우와. 좋아요. 좋습니다. 슈퍼스타에 나가셨어요?
0: 네.
1: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떻게 슈퍼스타를 나가게 됐어요?
0: 그때 기타 치는 친구가 김민호라는 친구였는데
1: 네.
0: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 이제 둘, 셋 이렇게 네. 되니까 이제 음악 그만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1: 음악도 나이 제한이 있나? 은퇴가 있나?
0: 주변 사람들이 다 음악을 그만두고
1: 33, 4대만 다 은퇴하는 거예요.
0: 홍대에서는 좀 약간 흔한 일이었어.
1: 아, 홍대에 35은 노인네구나.
0: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 다르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결혼을 해서 이제 음악 꿈은 그만 포기하고 애들 밥 먹이고 뭐 이런
1: 18에 입사해서 35에 예. 나가는 홍대 신이구나. 예. 아이 은퇴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0: 뭐 안 보이면은 10만 해야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갑자기 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멀리 했었거든요.
1: 아 중식 씨가?
0: 네. 근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이거 나간다고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메시지를 남겼는데 한다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 했다.
0: 예.
1: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거군요.
0: 예. 그래서 나가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얼음물은 뭐 2-3천 원 하고 그냥 뜨거운 맹물은
1: 미지근한 거.
0: 네. 그건 1,000원이라고. 해서 물판 아줌마가 와서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줄이 줄어드는 거예요. 밴드는 프리패스로 좀 별로 없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해서
1: 솔로 참가자 있고.

0: 있고
1: 예.
0: 밴드 참가자 있고
1: 예.
0: 이런 거.
1: 대부분 솔로였고. 그래서 저희가
0: 상금이 크거든. 솔로로 해야 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
1: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한번 1회전을 해서 TV에 얼굴 잠깐 비치고 뭐 나가는 이 정도 생각했는데.
0: 근데 무려 탑4에 올라갔어요.
1: 예.
0: 와, 어떻게 된 거예요?
1: 모르겠어요. 누가 돈을 썼나? 위에서 뭔가 작업을 했나? 그럼 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0: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중식 씨 알고 계신 게 뭘까요? 어? 알고 계신 게 뭘까? 공연 뮤지컬도 어디서 하는지 몰라. 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1: 부끄럽습니다.
0: 아, 아니에요. 그런 순수함이 또 중식 씨의 매력인 것 같겠죠. 그래서 탑4에 올라갔어요.
1: 네.
0: 네. 거기까지 올라왔을 느낌 한번 궁금하긴 해요.
1: 거의 올라왔을 때 숙소를 배정받아요.
0: 오.
1: 이제 한 탑10 안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한 집에
0: 숙소 합숙을 하면서
1: 합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 애들이랑 만나서 전혀 다른 음악을 하잖아요. 저희는 막 막 이런 노래를 하는데
0: 반딧불이 아니었고.
1: 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음악 성향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1등이 케비노였는데
0: 아, 분위기 있는 친구 할 때 나갔네.
1: 이게 와 이런 음악도 좋은 음악들이 많다. 저는 그냥 락커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락 음악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구나.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편협하게 음악을 했구나. 이런 거친 사운드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는데 다 조용한 음악 하는 애들이었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래서 나도 이제 조용한 음악을 좀 이제 해보자. 그때 성대도 결절이 왔었어요.
0: 너무 소리를 많이 냈구나.
1: 네. 막 계속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하는 거라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음악 성향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심정은 아, 세상이 되게 넓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홍대만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 애가 애고 아니고 아이씨가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와 부끄럽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0: 그래요. 예. 그 이후로 이제 곡을 만든 게 그 중에 한 곡이 나는 반딧불이.
1: 반딧불이 있었던 거죠.
0: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이 곡은.
1: 이거는 많이 얘기했는데 또 똑같이 얘기할게요. 민철일 형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무주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이 그 영화 평론하고 심사위원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야 중시야 무주에 내 공무원들 많이 알거든. 한 여수 밤바다 같은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어봐라. 무주에 그 대표곡이 될 만한 거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0: 그랬군요.
1: 풍경도 보고 그렇구나 하고서 만들어서 그 무주가 꼭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주에서 무주로 이렇게 해서 그 만들었는데 안 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다른 데로 갔대요.
0: 아.
1: 아시는 분들이 다 가서 힘이 없다. 그래서 안 되구나. 아유씨. 그러고 말고 있었는데 앨범을 이제 1집 정규 앨범을 내려고 하는데 두 달에 한 곡씩 냈어요. 한 달에 한 곡씩 냈나? 하여튼 그거를 계속 1년을 채우고 있는데 곡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잘 되더라고요.
0: 아, 욕심을 마음을 비운 노래가.
1: 네. 제일 버린 노래예요.
0: 대중들의 관심을. 원래 이 락 좋아하시죠?
1: 네. 락 좋아합니다.
0: 락 음악은 네. 이 하는 사람, 이 듣는 사람도 열정적이지만 연주하시는 분들이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에 발매되는 락 그룹의 음악을 보면은 꼭 발라드가 한 곡씩 있어요. 그 발라드를 인터뷰를 하면은 그 락 그룹들은 다 싫어한대. 근데 그 곡이 제일 사랑을 받아. 왜 그러는 걸까요?
1: 모르겠어요. 저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0: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반딧불. 기타 한번 들어보십시오.
1: 네.
0: 자.
1: 드디어 왔네.
0: 아니. 뭐가 왔어요? 뭐가. 그 혹시 볼륨 올리는 거 있나요?
1: 네. 네.
0: 볼륨을 다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1: 네.
0: 자, 소리가 나나요? 이동님? 나. 와. 곡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얼마 만에 걸린 시간이 얼마나 돼요?
1: 10분에서. 10분 정도가 있죠.
0: 내용은 아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네. 거기에 못.

0: 얻었다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 곡이 우리 그 아이들에게 먼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가사 때문이겠죠?
1: 그러겠죠, 아무래도. 정말 영광입니다.
0: 자. 자, 해볼까요?
1: 네.
0: 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시죠.

0: 끝났네요.
1: 아, 끝났어요? 네. 어이, 좋네요.
0: 제가 가도 되죠? 너무 힘든데.
1: 자, 함춘호 그리고 중식이 함께했습니다. 나는 반딧불 라이브. 야, 귀한 클립이다. 4397님께서 이 노래 가사 들 때마다 너무 잼나지 않나요? 하셨어요. 502 집사님께서는 기타와 빛나는 별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6832님께서 두 분 콜라보 너무 좋다고. 가설심쿵님께서는 아, 이 노래가 중식 씨 노래였군요. 아, 네, 중식 씨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거고 또 황가람 씨 곡으로도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2: 맞습니다.
1: 귀 있게 많이 들었는데 제목도 가수도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이제 귀에 콕 새겨 들을게요. 가사 너무 좋다 하셨고요. 앱과 톡사님께서 중식 씨 차분한 연주에 함디님의 활기찬 연주가 더해져 노래가 더 멋지게 들립니다. 콘서트 1열 직관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상옥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다니.
3: 아, 제가 영광입니다.
1: 아, 감동이요. 감동 먹었대.
3: 전 정말 나의 기타 이야기를 한 100번은 계속 돌려들었거든요. 그 공감해서 하신 거. 또라따라따라따라 이렇게 하신. 시작할 때 땡, 뚜리띵등.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선생님께서 그 기타가 엄청 맛깔리게
1: 잘못했네. 오늘 중식이가 진행하고 제가 초대로 나와야 되는데. 아, 자 도스님께서 역시 천상 아티스트인 게 기타 잡으니까 긴장 풀리는 게 느껴진다고. 기타를 잡으니까 확 변하는데요.
3: 손끝이 설레는 소리 들리는데요. 왜 이게 손가락이 떨리지? 이랬는데.
1: 딱풀와인님께서 봄디께서 기타 잡아주시니 음악이 엄청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너무 좋았네요 하셨고요. 그 푸른돈님께서 어느 새벽 지금은 사라진 라디오를 켜라 해서 들었던 낯선 노래였던 잊혀졌던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해 뭉클했던 나는 반딧불을 폭성에서 봄디의 연주를 더해서 듣다.
3: 시인이시네요 이분은.
1: 시인 평론가시고요. 네. 김사웅님께서 신곡 꽃게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서산 꽃게 축제 가야 되거든요. 자, 신곡 이야기 해보죠. 저 꽃게라는 제목으로 신곡을 냈습니다.
3: 네.
1: 어떤 내용이에요?
3: 내용은 전생에 꽃게였는데, 그, 인간이 먹었는데, 그 인간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죽었어도, 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1: 그래.
3: 그물 안에 있는데, 날 구해줬고, 나에게 되게 사랑을 줘서 이 사람 안에서 행복해서 난 다음 생에도 난 너를 만나러 갈래. 이게 와이프랑 속초 해변 걷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 다시 사랑할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1: 뭐라고 답하셨어요?
3: 순발력 있게 저번 생에도 그거 물어봤었어.
1: 아,
3: 언제 물어본지 했다.
1: 아니 와이프께서 좋아하셨겠는데요?
3: 엄청 어이없어 하면서 웃었는데.
1: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중식 씨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도마에서 바다까지라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읽어봤는데 앞에 부분만 이 뭔가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의 전개가 늘 뭔가 항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아, 이게 아니었으면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썼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다.
1: 아, 그래요, 본인이.
3: 네. 아, 이거 돈 안 되는 그 음악을 해서 막 이런 생각을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 얘기한 건데.
1: 아니, 전략이 좋았어요. 이게 네. 은근 많이 팔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서점이나 이런 데서 이거 만난 게 되잖아요.
3: 네.
1: 일단 뭔가 나는 반딧불의 중식이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인데 이게 뭔가 딱 읽기가 좋아요. 읽기도 좋고 일단 글씨가 커요. 그리고 그림이 많이 들어 있어요.
3: 제일 좋네요.
1: 아 이게 또 그림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은 이게. 컬러를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3: 굳이 바쁘실 때도 책 안 읽어도 되고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앞에 오디오북에서 제가
4: 안녕하세요. 물 쿵쿵쿵쿵. 저 좀 살려주세요.
3: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연기를 했어요.
1: 책을 읽어도 되죠?
3: 네. 재밌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거.
1: 그래요. 아 저도 이 꽃게 여기를 보니까 꽃게 가사가 꽃도 하늘도 모두 다 예뻐. 아마 난 전생에 꽃게였나 봐. 간장에 누워 긴장한 몸을 적셔 딱딱했던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 이 가사가
3: 네. 약간 꽉 막힌 그 부산 사나이 느낌 나잖아요.
1: 약간 한국 부산이에요? 네.
3: 아니요, 경상 저 합천 사람인데.
1: 어, 합천. 네.
3: 약간 꽉 막혀 있는 에 그건 안 된다. 밥이 뭐고 하면서 막혀 있는 약간 사고가 막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을 만나서 그물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말랑말랑해지고 아. 따뜻해지고 차가웠던 사람인데
1: 긍정적으로 보는
3: 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아. 내용이에요.
1: 반딧불도 본인의 이야기고 꽃게도 본인의 이야기예요.
3: 남의 이야기를 좀 감히 쓸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1: 본인의 그럼 지금 중식 씨는 이 두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예요 지금은?
3: 지금은 꽃게죠.
1: 꽃게요?
3: 예, 행복한 노래가 진짜 없어요 저희 노래 중에. 근데 꽃게는 진짜 행복한 노래를
1: 들어볼까요?
3: 네.
1: 자 듣겠습니다. 중식이 꽃게입니다.
4: 많이 들어주세요.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6420님께서 신곡 꽃게를 들으면서 점심 먹고 있다고. 아. 너무 좋대요.
3: 꽃게철이죠. 아,
2: 비싸죠?
4: 네, 비쌉니다.
2: 자, 공연 소식 있죠?
3: 네.
2: 10월 18일 경기 인디 뮤직 페스티벌 수원 서호잔디 광장에서 만날 수 있대요. 어. 밴드 공연은 없어요? 중식이 밴드.
3: 그게 밴드 공연이에요.
2: 아, 밴드로? 네. 단독 공연은 아닌가요?
3: 저희 단독은 아니고 그냥 페스티벌인데.
2: 페스티벌에 네. 가서 단독 공연 소식은 없어요?
3: 단독 공연은 이번 연도에는 이미 다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마다 소상공인 공생 상생 프로젝트라고 네. 해서 멋지네. 신청을 오면은 그 술집이든 뭐 어디든 가서 노래를 좀 하는 둥 마는 둥. 왜냐면 법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2: 아, 그래요.
3: 예,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서 그게 거의 대부분 단독 느낌으로.
2: 멋진 데서 자주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3: 네.
2: 뮤지컬도 잘 되길 바라고요.
3: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오늘 함께 해서 너무 좋았어요.
3: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2: 네.
3: 너무 빨리 끝났어요.
2: 재밌었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좋았습니다.
3: 네, 정말 좋았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2: 자, 오늘 두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전 내일 이 시간 이제 다시 뵙고요. 오늘 끝곡으로 중식이 길었던 이별이 지나가서 함께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5: 안녕.
2: 중식이 함께 했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0: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자 호텔 쪽으로 3차로가 행사 준비 관계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남산 3호터널 도심 쪽으로는 3호터널 요금소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 홍은과 홍제램프 구간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이 구간 통과할 때 제속도를 못 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양재부터 정체인데요.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탄용터널 입구와 밀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안팎의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게스트로 나온 도울 김용곡 선생이 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라며 전 국민에게 폭력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요하면서 오직 자기들만은 예외라는 것으로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그 기준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지방병원 건설의 첫 사례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사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으며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하는 와중에 대북 지원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회의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외교부가 맡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대미 외교 관련 다수의 예산이 삭감된 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사업 예산이 2026년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한미 관계와 대미 외교 전반이 포함되는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 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75억 원에서 내년 59억 9,400만 원으로 20.1%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심화 발전을 위한 예산이 12억 5,700만 원에서 6억 9,400만 원으로 44.8% 줄어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된 4월 8,800여 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63%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가희였습니다.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현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TBS 캠페인.
6: Hello.
7: 你好.
6: Bonjour.
8: 안녕하세요.
9: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8: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하에 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경험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의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처먹은 십수라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는 오후 12시부터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집회가 끝나면 오후 1시 30분부터 행진을 시작합니다. 대한항공 본사를 출발해 쇼골프장과 국립항공박물관을 지나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 정류장에 도착하는 행진이고요.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심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자 호텔 쪽으로 3차로도

행사 때문에 통제 중이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대림역 구간의 정전으로 운행이 중단됐었던 지하철 2호선은 다시 통행이 재개됐고요. 통영 대전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함양휴게소 부근 107km 지점은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주워보신 적 있으시죠? 멀리서 보면은 모양도 색깔도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똑같이 생긴 조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기도 빛깔도 무늬도 다르고 뾰족한 뿔이 난 것도 있고 뭐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린 것도 있죠. 무심히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특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으니까요. 평범한 듯 특별한 월요일 되시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정은지의 노래예요. 하늘바라기.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앞에서 그 똑같아 보이는 하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만의 특별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런 마음으로 월요일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월요병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도 새로운 한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은 그 월요일을 머니특별시와 함께 시작하시니까 월요병 같은 거는 없으신 거죠? 어떠세요?
2: 월요병이
1: 왜 더듬으세요?
2: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1: 네.
2: 그러니까 생각이 안 들고 있다가도 일요일이 되면은 아들이 먼저 학교 가기 싫다고 다음날. 그럼 저도 이제 다음 월요일이구나. 회사 나가야 되구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월요일 되면
1: 네.
2: 생방송이 있잖아요.
1: 네.
2: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좀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체념하시는 거예요?
2: 반체념이죠.
3: 저는
1: 네.
3: 방송 2주에 한번 오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오는 날은 월요병이 전혀 없고요. 네. 아주 산뜻하게 방송 보는 길이. 오늘은 또 길도 안 막혀가지고 얼마나 신나던지.
1: 어머머.
3: 네. 근데 안 오는 날은, 오늘은 우리 최정인 팀장님 잘하고 있나? 오늘은 어떤가?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마음이
1: 네.
3: 진짜예요.
2: 왜
3: 그런 표정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라고요.
1: 조금과 별개로 저는 오늘 월요병이 좀 세게 왔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3: 그렇죠.
2: 맞습니다.
1: 아닙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면서 월요병 한병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오늘부터 한국거래소에서도 국내 주식을 밤 8시까지 사고 팔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시작합니다. 정교장이 직장인들의 업무 시간과 겹친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정교장과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은 위아래 30%가 적용되고 변동성 완화 장치도 운영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지만 관리 종목과 투자 경고 위험 종목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넥스트레이드에서 장외 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는 특례 채무조정 이용자가 3,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3,898명, 채무액은 3,9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 원입니다. 특히 20, 30대가 전체 이용자의 89.2%를 차지해서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이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0년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84명이 장기 분할 상환을 이용했고 이자 감면액은 모두 24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문 후 1시간 안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퀵커머스 경쟁이 유통업계에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선식품과 생필품 중심이던 배송 품목이 최근에는 의류와 전자제품, 주얼리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음식 배달앱에 이어 대형마트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주문 후에 배달기사 도착까지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문 품목도 신선식품과 고기, 아이스크림, 과자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퇴근 시간대 주문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 가격과 상품뿐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송하느냐가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문자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인천광역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부자. 과연 보장도 부자일까? 오. 입니다. 암보험도 있고 뇌심장 보장도 있지만 큰 병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보험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막상 치료가 시작됐을 때 내가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 자영업자 부부 사례를 통해서 내 보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20년 가까이 세탁소를 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일하면서 자식들 공부도 다 시키고 몸은 좀 고돼도 남편과 둘이 밥벌이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요즘은 매출도 눈에 띄게 줄고 나이가 들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씩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더 힘 빠지는 일이 있었답니다.
2: 여보, 우리 단골 손님 영희 엄마 있잖아. 그 엄마 좋아하는 무화과가 시장에 나왔길래 내가 사서 갖다 주러 갔거든?
3: 그래. 영희 엄마 요즘 못 본 지 꽤 됐네. 예전에 반찬하면 우리도 꼭 챙겨줘 그랬잖아. 잘했네.
2: 아니 근데 영희네 집 앞에 딱 갔더니 문 앞에 세탁물을 배송 한가득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 이제 영희네도 스마트폰으로 세탁물 맡기나 봐. 그냥 문고리에 무화과만 걸어두고 왔어.
3: 그래서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았어? 뭐 그럴 수 있지. 영희 엄마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어떡하겠어.
0: 남편이 좀 AI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도 이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말이죠. 수입은 이렇게 주로만 가니 고정지출을 줄일 곳이 없나 살펴보는데 보험료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부부보험이 10개가 넘고 매달 나가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지금 보험료를 계속

0: 계속 낼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보험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아는 지인이, 친한 지인이 우리 세탁소 말고 다른 곳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조금 배신감이 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또 사연 보니까 보험이 10개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험료 부담은 크더라도 보장만큼은 꽤 든든하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1: 네, 사연자분도 아나운서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똑같이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긴 해도 보장만큼은 잘 준비되었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특히 가장 자신있게 말씀하신 게 다른 건 몰라도 암보험 여러 개 있으니까 암보장은 충분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험을 하나씩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암보험부터 다시 한번 보셔야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아니 암보험이 여러 개나 있는데도 암보험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2: 네. 이제 보험 개수가 실제 보장 내용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연자분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많다 보니까 암이나 뇌심장질환 진단비를 받을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진단비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0: 네.
2: 근데 물론 진단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잘 준비된 진단비는 굉장히 뭐 중요한 보장이 되겠죠.
0: 그쵸?
2: 문제는 사연자분의 진단비가 있으니까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는 필요한 보장 보험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0: 그러니까 암보험이 여러 개 있어도 우리 청취자님처럼 진단비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실제 치료비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예전 보험은 암이나 뇌심장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목돈을 지급하는 보장을 중심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0: 네.
1: 반면 최근에는 진단 이후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완하는 이 치료비 보장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치료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일단 아니고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지급이 되는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보장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상품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냥 보험금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2: 그렇죠. 이제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같이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자, 지금 바로 빨리빨리 꺼내 들으셔야 돼요. 지금.
2: 네.
0: 들으시면 더 체크해야 돼요.
2: 네, 우리가 암진단비 이렇게 되면 암진단 시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를 하거나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어떤 보장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시거나 그리고 내 심장 진단비도 뭐 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면은 그거는 뭐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치료가 어떤 치료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네, 보험이 몇 개인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0: 확인할 게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하긴 한데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해지고 그만큼 비급여 치료비 부담도 또 커졌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2: 그렇죠.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비급여 치료를 보험으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정액형 보장에서는 어떤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를 각각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권과 약관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0: 근데 일단 우리 사연자분이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결국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고 싶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치료비 보장까지 좀 새로 채우다 보면은 오히려 보험료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1: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보장이 보인다고 바로 새로운 보험도 추가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0: 네.
1: 또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보험료는 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먼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안에서 비슷한 보장이 겹쳐 있는 건 없는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납입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내 나이와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보장인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사연자 부부는 보험이 10개가 넘다 보니까
0: 많아요.
2: 비슷한 보장이 계약에 많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본인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내용도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무조건 보험을 추가하거나 내지는 다시 뭐 비싼 보험으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잘 준비되어 있는 보장은 지키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나누어서

0: 살펴봤습니다.
1: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오래된 보험은 치료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요즘 보험으로 무조건 바꿔야 돼.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2: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는 지금 다시 준비하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좋은 보장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50대 이후에는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보험의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부터 해지를 하고 새 보험을 알아보는 건 신중하셔야 하고요. 무엇을 없앨지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1: 그러니까 무엇을 없앨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보험료가 좀 부담되기 시작하면은 자꾸 금액부터 보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제일 비싼 보험부터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2: 네, 저라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1: 네.
2: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없앴다가 정작 필요한 보장을 같이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보험료가 얼마 안 된다고 무조건 좋은 보험인 것도 아니고요.
1: 네.
2: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매달 얼마를 내느냐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언제까지 내야 하고
1: 네.
2: 그 보험으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1: 우리 특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이시고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낼 수 있는 보험료와 또 은퇴하고 나서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네. 두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매달 소득이 있지만 일을 줄어들거나 그만두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50대 후반부터는 지금 이 보험료가 부담되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은퇴 이후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2: 네 사연자님도 처음에는 보험료 몇십만 원만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세탁소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일을 줄인 뒤에는 매달 어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올지 보험료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내야 하는지를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단순히 몇 개를 해지하는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 보통은 우리가 한 보험을 10개 넘게 가지고 있으면은 또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노후에 돈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0: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랑 은퇴 이후에 매달 생활비를 만드는 그런 생활비 준비를 하는 목적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노후 생활비까지 많이 잘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대 후반이시라면은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가지고 계신 것들 그리고 노후자금과 은퇴 이후에 예상되는 생활비도 같이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1: 그렇죠. 보험이 뭐 저축 상품은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좀 내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뭘 보면 좋을까요?
2: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나의 암이나 뇌심장 진단비가 각각 얼마인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1: 네.
2: 두 번째는 실제 치료가 시작됐을 때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세 번째는 지금 내는 보험료를 소득이 줄어든 은퇴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신다면 보험이 몇 개든 점검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보험부터 찾지 않기. 새로운 보험부터 찾지 않기.
1: 네.
0: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서 지금 잘 다시 준비하기 어려운 보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1: 네.
0: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재 보험을 먼저 펼쳐놓고 그리고 무엇은 지켜야 되고 무엇이 겹쳐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내 보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 뭔가 콕 집어주는 질문 딱 하나만 좀 던져주신다면.
2: 저는 보험이 몇 개 가지고 계시나요? 보다
1: 네.
2: 진단을 받았을 때 실제 치료가 시작이 되면 어느 보험에서 어떤 보험금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볼 것 같은데요.
1: 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근데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신다면
1: 네.
2: 본인 보험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신 거고요. 근데 대부분 진단비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저는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그 보험료 몇 살까지 내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몇 살까지 내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 은퇴쯤?
0: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보장, 이 보험료를 내가 네. 은퇴 이후에도

0: 계속 납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유지가 어려워지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못 내가지고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가능한 보험료 수준인지 은퇴 이후에도 가능한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실제 치료할 때 어떤 보험금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뇌 심장보험도 있다고만 알고 정확한 보장 내용은 모르겠다. 나는 뭐 보험료를 몇 살까지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라면은 사실 보험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한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네요. 예.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꼭 보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니특별시 전문가와 내 상황에 맞는 개별 상담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이킴의 서울의 달 듣고요. 저는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 받아볼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983님이 우유 빛깔 조민정 팀장님 연기가 오스카 여우주연상감이세요. 이렇게 진 문자 말고요. 상담 문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6472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최근 보험에 가입하려다가 과거 치료 병력 때문에 한 보험사에서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에 가입할 때는 그 병력을 말하지 말고 진행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만 지나면 문제없고 나중에 그 병과 상관없는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히 병력을 말했다가 또 가입이 거절될까 걱정입니다. 설계사 말대로 그렇게 가입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 6472님이 진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보험은 필요한데 병력을 얘기했더니 가입이 거절됐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가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솔깃할 수도 있잖아요.
1: 아이쿠, 솔깃하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네. 일단 뭐 가입을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병력을 빼고 가입하면 된다. 뭐 이 부분만 보장을 안 받으면 된다. 몇 년 지나면 괜찮다. 네, 네 이런 말만 믿고 가입을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하셨다가 실제로는 보장을 받을 때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험을 가입할 때 뭐 고지 의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해 왔잖아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해야 할 병력을 빠뜨렸더라도 그 병과 전혀 관계없는 질병이라면 보험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고지 의무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암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근데 암이랑 관절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뭐 이런 병력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O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정성스럽게 네. 얘기를 네, 했는데.
2: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네. 네. 관련 없는 병이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약관과 법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고 고지하지 않은 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애초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계약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이제 있냐 이런 것 같습니다.
0: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관절하고 암 뭐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군요.
1: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계약 담당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관절하고 암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험사가 질문하고 고지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고지 의무이자 우리의 권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정한 질문에 의해서 질문을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에서는 또 그대로 판단을 또 할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
0: 근데 보험사가 물어본 내용에 해당하는 병력을 이야기했더니 가입이 거절이 됐다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2: 그렇진 않고요. 한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됐다고 해서 모든 보험사에서 똑같은 결과가 일단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험사마다 상품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0: 같은 병력이 있어도 현재의 건강 상태나 치료 시점, 뭐 치료 내용 등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병력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간편보험 이런 것만 알아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2: 그렇죠. 병력이 있다고 해서 뭐 간편보험으로 바로 이렇게 쫙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으로 또 왜냐면 약 먹는 게 없는 상태에서 뭐 다른 뭐 수술이나 다른 치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 보험에서 심사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을 해보고 그리고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은 이제 간편보험을 검토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편보험도 상품마다 질문하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병력에 맞춰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1: 그래요? 저는 간편보험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상품을 선택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0: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간편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사가 묻는 뭐 질문과 뭐 심사하는 내용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특정 병력 때문에 한 상품에서는 가입이 어렵지만 다른 상품에서는 질문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또 예외 질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병력이라도 보험사가 질문한 내용이 해당이 한다면은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병력을 어떻게 숨길까가 아니라 내 병력을 제대로 알리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된다는 거네요.
0: 네, 바로 그건데요. 저는 병력이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할때 어떻게 하면 이걸 말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을까?
1: 어떻게 숨겨볼까?
0: 이게 아니라
1: 네.
0: 이 병력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1: 뭔가 좀 안전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제일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내
2: 맞아요.
1: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몇년 전에 뭐 병원에 언제 갔는지,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수술 날짜가 언제였는지 전부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2: 그쵸. 저도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걸요.
1: 그러니까요.
2: 네, 나는 별로 아픈 적이 없어서 괜찮겠지라고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도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단순히 검사나 뭐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알고 봤더니 차트상에는 뭐 진단 이력이 있거나 치료 내용이 남아 있을 수도
1: 얼마나
2: 있고요.
1: 황당하겠어요. 네.
2: 그렇죠. 그리고 오래전에 복용했던 약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 가입을 앞두고 병력이 걱정이 된다면은 내가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예전에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그 정도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나도 병력 하나 빼고 가입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에 와서?
0: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 대지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시고요. 오히려 먼저 당시 보험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실제 병력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오래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섣불리 해지하지 말기.
0: 맞습니다. 특히 지금은 나이가 들었거나 새로운 병력이 생겨서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보험의 고지가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바꾸는 건 신중하셔야 하고, 현재 계약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그리고 새로운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한 곳이 거절됐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입만 시켜준다고는 말에 그냥 고지도 안 하고 이렇게 빼먹고 하셔도 안 됩니다. 현재 병력으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저 어느 한 보험사에서 내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보험사에서 거절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2: 그렇죠.
1: 많이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병력이 있으면은 이게 몇 년만 지나면 이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문제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0: 보통 설계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5년만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보험 계약의 해지권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에는 각각 약관과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이 있고, 계약 과정이나 사실 관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알렸거나 중요한 내용을 숨긴 경우까지 단순히 뭐 시간만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1: 그럼 뭐 설계사가 몇 년만 버티면 괜찮아요 이런 말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네요?
0: 안 되는 거죠.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이 더 중요한데요.
1: 네.
0: 가입은 됐는데 뭐 나중에 큰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과거 고지 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더구나 건강이 나빠진 뒤라면 새로운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1: 저는 늘 이게 궁금한 게 그럼 대체 몇 년 전까지 이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 태어나서 황달 때문에 입원을 했었고요. 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5년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년? 뭐 15년? 아니면은 그 병력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어떻게 돼요?
2: 질문마다 다릅니다. 아. 네,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따라서 요즘은 다 할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마다 물어보는 질문의 연수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3NO라 뭐 3N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질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오래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뭐 8년 전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8년 전 거는 안 되지만 7년 이내는 입원 뭐 9년 뭐 7년 이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더 조금 할인을 좀 덜 받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1: 네.
2: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라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 그리고 내 병력에 따라서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1: 이제 꼼꼼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결국 더 걱정해야 할 거는 가입이 거절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입은 됐는데 나중에 막상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겠네요.
0: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보험 가입의 목적은 계약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건데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뭐 조금만 지나면 그 입원 기간이 지나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냐, 할인을 많이 받을 거냐, 할인을 적게 받을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내 병력에 맞춰가지고 조금 할인을 덜 받기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입원 수술이 없어요. 그럼 할인을 계속 해줘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내지는 고지를 안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보험을 왜 드는 거겠어요? 돈 받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네, 받을 준비를 잘 하셔야죠.
1: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뭐 고혈압이면 이 보험. 당뇨가 있다고 해서 당뇨면 저보험 뭐 이런 식으로 질환을 보고 답을 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같은 질환이 있어도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최근 입원이나 수술은 있었는지 등 개인별 상황이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리고 보험사가 실제 청약서에서 무엇을 질문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뭐 이병이면 무조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면 과거에 좀 병력이 있었던 분이 나 보험을 좀 새로 준비하고 싶다 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0: 네, 새로운 상품부터 찾기보다는 내 병력을 일단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는지, 현재 치료나 약 복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보험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심사 방법이나 간편보험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순서고요. 병력을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병력을 제대로 알리고도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2: 네, 뭐 이미 가입한 보험이 걱정이시다. 아, 나 이거 말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했었나? 이런 이제 염려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당시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병력을 비교해 봐야지 정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뭐 기록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우리 공단에서 5년치 볼 수도 있고 어플로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1: 아, 공단 어플에 들어가면요?
2: 네.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약 먹고 병원 간 것들은 어플로도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공단에 들어가시면 5년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치면은 사실 내가 병력을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다 뜨잖아요.
2: 맞아요. 그렇지만 네. 보험사가 이것이 지극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1: 열람할 수는 없고.
2: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다만 보험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보셨을 텐데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청구하실 때 그 청구서에 보면은 나의 이 병력들을 다른 보험사들과 5년 동안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 아.
2: 내 이 병력, 병원금 청구, 보험금 청구하는 이 이력은 다른 보험사들과 공유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1: 아.
2: 필수사항이에요.
1: 네.
2: 그래서 동의함에다 나도 모르게 동의함에 이렇게 체크하셨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내가 보험금 청구할 때 이제 신청했던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고요. 내가 청구하지 않았던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청구 안 했으니까 기록 없잖아요.
1: 네.
2: 괜찮은 거 아닌가요?
1: 왜 안 남았으니까요.
2: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금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1: 네.
2: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딱 하면은 그때는 병원 기록을 조사를 한다.
1: 아.
2: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1: 드러나게 돼 있네요.
2: 그렇죠.
1: 사실 우리가 뭐 보험금을 탈 때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나 금액만 확인했지 그런 동의 기억을 못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2037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약 복용이나 오래전 수술한 것은 해당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제가 유병자 건강보험에 가입이 됐거든요. 유병자 건강보험이라서 최근 3개월, 2년, 뭐 5년 이 조건만 해당 안 되면 되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가입을 하는데 괜찮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좀 만약 아파서 보험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 말 그대로 3, 2, 5에 해당이 되셨으니까 3개월 이내 진단이 없고 치료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패스고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1: 네.
2: 5년 이내 중대 질환이 아니시라면은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다 아니오가 맞다면은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네.
2: 약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 있냐 안 먹고 있냐를 물어보지 않거든요. 간편보험에서는. 근데 건강보험에서는 5년 이내 30일 이상 약 처방이 있습니까를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간편보험은 약을 먹고 있냐 안 먹고 있냐를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실 겁니다.
1: 네, 그 조건에만 해당되면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병력이 있다면 숨길 방법을 찾기보다 정확히 알리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리고 보험은 가입되는 거보다 나중에 제대로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도 잘 가입된 건지 좀 불안하다. 혹은 새로 가입하고 싶은데 뭐가 맞는 건지 전문가 맞춤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문자 주신 것처럼 내가 그 간편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조건도 궁금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260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자녀 실비 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1년 정도 실효된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중간에 그 톡 안내가 왔던 것 같은데 놓친 것 같고요. 보험사에 문의하니까 가입 지점과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효된 실비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2: 일단 자녀분이 그동안에 병원을 거의 가지 않았고 네,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보험도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시면 살리실 수 있는데
1: 부담스럽다.
2: 네, 그런데 돈만 네. 낸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1년 정도가 된 것들은요. 고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고지사항들을 새롭게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금 9260님? 9260님이 네. 자녀분이 가입한 보험이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도 뭐 이때 가입했던 아주 옛날 실비예요. 그럼 그 실비를 계속 쭉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비를 살리려면은 새롭게 내 병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지만 그 당시 2013년도에 판매했던 그 실비를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살리실 수 있어요. 병력이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데 그거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그냥 그 1년치 돈 내기 아까우니까 새로 가입할래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몇 세대죠?
1: 5세대.
2: 5세대죠. 5세대 실비를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고지하는 거는 5세대를 새롭게 가입을 하는 것이나 옛날 보험을 살리는 것이나 동일하지만 내가 살리게 되면 옛날 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1: 네.
2: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라는 단점이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를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실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진단비다. 이전 건강했으니까 지금도 건강하니까 그냥 진단비 하겠다. 그러면은 새롭게 하시는 거나 옛날 걸 살리는 거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새롭게 하시는 게 1년치에 대한 보험료를 리스크를 줄이실 수는 네. 있겠죠. 하지만 내가 뭐 한 15년 냈어. 근데 1년 실효됐어.
1: 아, 그러면은 아깝죠.
2: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제 내가 좀만 더 내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함께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셔서 다시 살릴지 아니면 뭐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실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년 정도 실효된 거는 또 뒤늦게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잘 판단하셔서 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꼭 짚어주신다면요.
0: 네. 처음에 그 저희 방송 오늘 주제였는데요. 보험이 내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네. 보장이 많아야 된다.
1: 아, 끝이에요?
0: 끝입니다.
1: 너무 짧은 거예요.
0: 보험 부자라고 네. 아니 보험 부자라고 해서
1: 뭐 더 나올
0: 보장
1: 것 같았는데
2: 표정은 뭐 계속 말할 것처럼
1: 그러니까요. 여운은 가득 남겨두고 뭐 어쨌든 내가 네. 보험 뭐 수가 많다고 해서 나는 뭐 모든 보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안심하지 마셔라라는
0: 네.
1: 거죠.
2: 네, 네. 저는 소득이 지금 현재 그러신 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았는데 아 저 지금 보험료보다 한 20만 원만 줄어들어도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 지금 20만 원 줄인다고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도 그런 분들이 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러시거든요. 얼마나 더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10년 정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1: 장담할 게 어렵죠.
2: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봄 18년 더 내셔야 되는데요. 19년 더 내셔야 되는데.
1: 숨 막혀요.
2: 그 이후에는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20만 원 당장 내가 돈은 버는 동안에 20만 원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 이후에도 이 돈을 내야 한다면은 은퇴 이후에도 납입 기간이 남아 있다면은 그 이후에도 이 돈을 낼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 사실 은퇴라고 하면은 나랑은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뭐 앞으로 뭐 10년 이내에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보험료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낼 수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중 혹시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들어주시고요. 오늘 끝고 쿨의 나라나라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도 동부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추돌사고로 이 일대 속도를 못 내고 뒤로는 동부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 후 성산방면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보수공사 중이라 차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불편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두 건의 사고가 있는데요. 2,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고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불편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좋아하는 맛도 달라지고 그리운 맛도 많아집니다. 맛에는 연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 찡그리는 아이에게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면 네가 지금 찡그리는 그 맛 그리워할 거다. 지금 인생의 쓴맛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아마 나중이 되면 이 쓴맛도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인생 나이를 80으로 잡는다면 40년은 새로운 맛을 찾아 떠나는 탐험이고 나머지 40년은 지금껏 경험한 맛을 기리고 추억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맛만 있는 것보다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다 경험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9월 14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김성환입니다. 묻지 마세요.

0: 쓴맛, 짠맛, 매운맛, 단맛 다 좋지만요. 그래도 이번 주는 감칠맛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때문에 미치겠다. 돈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다 애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후기후기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호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뭐 밖에서 뭔 일 있다 왔어? 박자가 오늘 안 맞아 제대로?
1: 아, 좀 딴 생각 좀 했어.
2: 그치? 예, 예. 뭐가 딱딱 안 맞았어 시작할 때.
1: 네, 아, 뭘 맞추면 뭐해.
2: 오늘 말이에요. 예. 아까 들었지 저 밖에서 대기할 때.
1: 예,
2: 광고 나가는 거.
1: 광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TBS 개국이 몇 년도? 92년인가?
1: 예.
2: 예? 몇 년이야? 빠글로. 몇 년인지 쳐봐. 네가 더 잘한다. 아, 90년 네. 6월이라니까, 2026년이니까 몇 년이야, 지금?
1: 30년, 개국. 30년 넘었네?
2: 아니야? 아니, 정확히 해봐. 30년 넘었다고.
1: 30년이니까. 36년.
2: 36년.
1: 36년.
2: 개국 36년 만에 그렇죠. 최초로.
1: 네.
2: 광고가 붙은 거야.
1: 최초로요?
2: 최초지.
1: 왜 최초였지?
2: 그 전에 없었지. 예?
1: 아, 진짜?
2: 예, 서울시 예산으로 됐다가 또 미디어 재단으로 돼서 예. 한 푼도 없으니까.
1: 근데 지금
2: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광고가.
1: 광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 아, 방송미래통신위원회인가, 그 예.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예.
1: 방미통.
2: 아, 방미통이 예. 위원회. 예. 거기에서 이제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1: 아, 거기서 이제 광고 이제 붙여도 된다, 이렇게?
2: 그럼! 이게 결정은 꽤 몇 달 전에 된 거지.
1: 아, 몇 달 전에 됐어요?
2: 그럼!
1: 그럼 뭐 계속 광고 받아가지고 저게 해먹으면 되겠네?
2: 그러니까, 니가, 야, 여보세요.
1: 응?
2: 저 아는 데 없냐, 어디?
1: 아니, 아는 데.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셔야 돼요.
2: 아니,
1: 아는 데가 뭐야?
2: 마케팅 이 사람아.
1: 열심히 해서 재밌게 해서 광고 붙이면 되겠네요 이제. 아이고, 그러면
2: 아, 예, 지금
1: 아, 진짜?
2: 모든 저 PD들이 네. 너만 지금 보고 있어. 열개 라디오에서 아. 제일 인기 있는 코너가 아니, 이거밖에 없거든. 대화남
1: 어디 찾아가지고 막 광고 달라고 이럴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재밌게 하면 하면서 업체에서 붙지 않겠습니까?
2: 에이, 그
1: 대신 이제 박리담회로 해서
2: 최욱 씨
1: 가성비 있게 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2: 아, 최욱 씨 그러지 말고 네. 아는 데 많잖아. 에?
1: 내가 아는 데 어디 있어요, 내가?
2: 정말 집에.
1: 왜?
2: 아니 그 이제 뭐 골프 연습장 그런 데 사장님 몰라? 에? 골프 연습하다가 이거 가슴도 다치고 그랬어요.
1: 다단계도 돼요?
2: 다단계. 아, 그러니.
1: 다단계나 저기.
2: 야, 최국 씨 인기 입증하는 문자가 이거 막 쇄도하고 있네.
1: 아니, 잠깐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출연료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2: 아유, 여보세요. 골뱅이 하나 갖고 무슨 출연료가 들어오겠어.
1: 아, 그건 아니야. 아직?
2: 네, 아주 네. 큰 걸로 해봐, 큰 거.
1: 네.
2: 뭐 휴대폰 그런 거 없냐?
1: 아, 일단 월급부터.
2: 비싼 거.
1: 해결하고, 그 다음 우리 출연료인 거야? 아니, 어찌됐건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네요.
2: 아이고, 네. 이제 시작인데. 아이고,
1: 저기 뭐야.
2: 갈 길이 멀었습니다.
1: 저 뭐야. KBS 처봉만인, 뭐, 저 누구야? 문자 보내신 분.
2: 네.
1: 저기. 네. 뭐야, 김처봉만이? 최국은 TBS 정상화에 관심이 없네?
2: 에이, 저런 거는.
1: 저 지워주세요, 문자.
2: 청취자님이 괜히 하는 소리고.
1: 뭐 하시는 지금 그거, 저만큼 여기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오세훈 시장님!
2: 그렇지.
1: 광고! 아, 잠깐만, 이제, 잠깐만. 그러면 이제 시장님한테 막 저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2: 아니, 해야지!
1: 왜? 아니, 그럼 광고도 받고, 그럼 뭐, 저 예산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2: 예산을
1: 아, 그건 아니지.
2: 말이지,
1: 그거 둘 중에 하나 받아야지. 어?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하듯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2: 야, 오늘 핫한 얘기.
1: 아, 할 거는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2: 아, 좋았습니다.
1: 아, 광고, 아, 할 수 있어, 우리. 네, 제1구가 있는데.
2: 아니면 자치단체 광고도 우리가 받으니까.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다 받습니다. 네. 불법적인 거 빼고 다 받으니까요.
2: 하여튼, 저, 네. 최국 씨 인기가 하늘을 찔러. 달려라, 아. 무아미님께서, 어? 최국이 오늘 나와요? 아우, 떨려. 긴장된대.
1: 아,
2: 너무 재밌어가지고.
1: 예, 저도 떨립니다, 지금.
2: 4103님은 최국 씨다, 반갑다. 가슴에 빨간 하트가 최국 씨처럼 귀엽네요. 오늘도 화이팅. 뭐?
1: 아니, 이거
2: 메이커. 고양이 화이.
1: 네, 몰라요. 뭐,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2: 아, 그래요?
1: 네, 10년 전에.
2: 아, 10년 전에.
1: 10년 전. 저는 10년 이상 됐어요.
2: 5962님은 최국 씨 광고 들어왔다는데 출연료 이제부터 받습니까? 텔레비전 처음으로 보는데 최국 씨 미남이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뭐 골뱅이 하나로 뭐 되냐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골뱅이 한 통에 골뱅이가 몇 개쯤 들어가 있을까?
1: 한 20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둘째 치고요. 저야 네. 뭐 저기인데 옆에 계신 우리 최국 선배님께서 진짜 지금까지 정말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진짜
2: 그 좋은 얘기를 그 작게 얘기하자.
1: 그나마 집이 조금 그나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만약에 네.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
2: 뭐 연금이라도 나오니까 저는. 국민연금 나오잖아.

0: 대단한
1: 아, 국민연금이요?
0: 나이가 66이시니까.
1: 선생님 저기도 나오시지 않나? 뭐 기자 하셨으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0: 그런 게 뭐가 있어?
1: 아, 그러면
0: 기자하다가 뭐가 나와?
1: 뭐 그런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건
0: 그런 거는 그런 내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이지 월급쟁이지.
1: 아, 네.
0: 최욱 씨는 뭐 받냐?
1: 뭘 받아요?
0: 나중에 은퇴하면
1: 구박이나 받지 뭐 이렇게 저기 밖에 저
0: 연예인 뭐 그런 거 뭐 상조에 그런 거 없어?
1: 없어요 그런 거.
0: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
1: 상조에는 뭐야?
0: 아니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
1: 장례비 얘기하는 거야?
0: 국민연금.
1: 아 국민연금은 네.
0: 뭐 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도 다 붙고 있죠.
1: 네.
0: 그래도, 국민연금 꼭 써야 됩니다.
1: 국민연금 들어오고 계시죠?
0: 아 들어오죠.
1: 아 부럽습니다. 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0: 아, 괜찮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충분히 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아 이제 저야 불입을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수령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0: 내가 부러워?
1: 네 부러워요.
0: 나이 바꾸려 그러면?
1: 가져가세요.
0: 자, 2931님께서도 저는 라디오 시청하고, 라디오 청취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도 보냈습니다.
1: 아유,
0: 2931님 네, 고맙고요.
1: 예.
0: 4103님께서는 최국 씨 10년 된 옷 같지 않은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명품이래요. 이거 텔레비전 다 보고 계신 거야.
1: 명품 아니에요?
0: 꼼대 거시기라고 하네요. 쿵쿵. 꼼대 거시기 이 브랜드가 그런 게 있나 보지?
1: 꼼대 땡땡송 가루송 뭐 이런 건데.
0: 꼼땡 가루송?
1: 꼼대가 가루송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아 이거 오래된 거예요. 진짜 10년 정도 된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게 짝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우리 와이프가 진짜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0: 3726님은 네. 좋은 광고 한 개 물어와 국이야.
1: 알았어요. 뭐 얼마 띄워줄 건데 그러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하나 물어오면 뭐.
0: 그건 저 PD하고
1: 뭐 7대 3이든 8대 2든.
0: PD가 여기 저 대표하고 사명일 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다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1: 예.
0: 근데 이게 화낼 수 있게 문자를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문자를 아직 다 안 보내주고 계셔. 문자 보내달라고 좀 책임 좀 해주세요.
1: 네, 문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화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0: 요거 읽어야지, 요거, 요거.
1: 왜 화를 안 내, 왜?
0: 여기, 요 읽어, 여기, 요거. 장사가
1: 안 돼서 짜증난다, 여러분들. 네. 해도 너무한다. 갑질 고발,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맨날 당하는 게 갑질이잖아요. 어? 그래서 더럽게 안 되는 게 장사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요. 화 안 나십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빨리. 여러분들 모든 고민 짜증 우라통 제가 확 대신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선물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선물.
0: 그렇죠.
1: 예, 이제 또 광고도 들어왔으니까 선물도 또 더 늘어날 거예요. 또. 예,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메신저 TBS 앱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공짜.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를, 화내는 문자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탠드바 MC 경력만 30년. 힘든 싱어. 실버 힘든 싱어 보조 MC.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1: 내공이 뭐.
0: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네, 아이,
1: 노래가.
0: 자, 4218님께서, 자, 이제, 화내는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최욱 씨 준비됐죠? 소개해 드릴게요. 그저께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먹어보라고 하길래 몇 개 먹었더니 아주머니가 여기가 무슨 만두 가게예요? 몇 개를 집어먹는 거예요? 안 살 거면 그만 먹어요. 요렇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1: 네.
0: 아니 얼굴에 산다 안 산다 써있나요?
1: 네.
0: 솔직히 안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샀다 이런 얘기네.
1: 안 샀다고. 네? 안 살려고 했는데,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네. 또 왜 아.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니까 더 저기 했다 이거예요, 지금.
0: 그날 창피해서 혼났어요. 네. 가만 있어봐. 근데, 안 살려고 했지만이라는 건 결국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1: 아니야.
0: 아주머니가 아니, 자꾸 핀잔을 주니까?
1: 아니, 안 사, 솔직히 안 살려고 했지만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0: 야, 이거 문해력이 딸리네, 이거.
1: 아니, 이거 먹고 혼났는데 이걸 왜 사요?
0: 가만 있어봐. 빠글로는 어떻게 생각해? 예? 네?
1: 안 산 거야. 안 산 게 맞아요.
0: 아, 안 산 게 맞다고?
1: 그래서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0: 솔직히 안 살려고. 아.
1: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거기다 또 많이 드셨다는 거 아니야.
0: 그냥 잘 났어, 그래. 아니, 알았어, 그만해.
1: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이걸. 네. 아, 이걸 또 어떻게. 어쨌든 우리는 네. 의뢰인의 입장에서
0: 그렇지.
1: 해야 되는 거니까.
0: 네. 손님 입장에서.
1: 아주머니 너무하시네. 네. 아주 몇 개 먹었다고 그렇게 사람을 옆에서 빈잔 준 게 어딨어.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 데인데.
0: 와, 좋아, 좋아.
1: 어? 아, 먹어보고, 몇 개 뭐, 하나 먹어봐서 어떻게 알아? 몇 개 다 먹으라고 진짜 맛있으면 딱 살라고 하는 건데, 어? 아줌마! 그래가지고 더 안 산 거 아니에요?
0: 안 살 거면 그만 먹어요.
1: 야, 뭐, 만두가 아줌마 거야?
0: 어? 내 거야, 내 거.
1: 아줌마 거라고!
0: 맞아요, 내 거요.
1: 아니잖아. 아줌마 거 아니잖아. 아,
0: 내 거라 그래, 컨셉상. 에.
1: 어? 에. 아니, 시식이라는 게 뭐야? 먹어보라는 게 시식 아닙니까? 먹으면서 먹었더니, 뭐, 어? 아니, 많이 먹고 안 먹고의 그 기준이 뭔데? 아, 창피해 죽겠네, 진짜. 418님, 이 정도면 됐나요?
0: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1: 네. 앞으로는.
0: 아니, 아주머니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1: 그렇죠. 앞으로는 네. 조금만 드세요.
0: 네. 뭐. 저희는.
1: 아, 뭐 이렇게 많이 먹어.
0: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민원은 제기한 분 입장에서 하는 내용이었는데. 아, 네. 아주머니 입장도 저희가 생각을 해드려야지.
1: 그러니까, 아, 저.
0: 그러면 반대로 아주머니 입장에서 그 손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때?
1: 응?
0: 예? 네? 왜 이렇게 막 먹어? 그러고.
1: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안 사면, 어? 짜증나는 거긴 한데. 아니, 근데, 뭐, 아무튼.
0: 자, 네. 이번에는 5209번님인데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 피지 마! 피지 마!
0: 끊어, 그래, 끊어.
1: 끊어!
0: 끊어, 끊어.
1: 피지 말라면 피지 마! 막 써있잖아! 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 아, 이런 진짜 야만인 같은 이라고, 진짜, 네. 어?
0: 나도 끊었어, 그래.
1: 난 안 끊었어요. 옆에 분 끊었어, 옆에 분. 어? 아주 그냥 그러다가 진짜, 어? 누구야? 네가 인간이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보다, 진짜.
0: 아, 이제 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1: 어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 아, 짱나게, 진짜로. 아, 그리고
0: 네.
1: 제가 2층 살아요. 2층 사는데.
0: 네. 이제 아파트 2층?
1: 네. 네. 그 23층에. 네. 사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할아버지.
0: 아파트가 23층이야?
1: 네. 24층짜리인데 아니, 24층 23층 사시는 네.
0: 할아버지께서.
1: 백발 할아버지.
0: 네.
1: 진짜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나가서 담배를 이제 피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려요. 근데 2층인데 3층 같은 2층 있잖아요.
0: 네. 걸어다니기 약간 에, 높고 에, 그런데. 에.
1: 근데 진짜 저는 한두 번 가거든요. 담배로.
0: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몇 개를 피는 거냐고. 나는 그거 보고 진짜 이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것도 23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0: 그러니까.
1: 그거를 진짜 하루에 내가 봤을 땐 한 열대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0: 그러면 그 1층에 네. 가면 어디 흡연 코너 같이 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네. 같이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래요.
1: 맞다 피는 거죠, 할아버지.
0: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드리고.
1: 아, 인사는 아직 안 드리고.
0: 아, 인사는 해야지, 이 사람은.
1: 아, 인사 드리는 순간 또 저기 하자. 괜히 옆에서 못 피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하고 있는데 와, 근데 할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연세. 야, 그
0: 대충 연세가 좀 몇 살? 한 80?
1: 70 넘으셨어요.
0: 70 넘으신 것 같고.
1: 네.
0: 알겠습니다.
1: 아무튼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네.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0: 5851번님께서 최일구 씨, 최국 씨 진짜 찰떡 궁합이에요. 웃음 터졌습니다. 스트레스 날아갔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선물 하나 드릴까요?
0: 그래, 아, 선물 아, 하나 드려.
1: 아니, 다음에 드려, 다음에.
0: 다음에?
1: 예, 네, 버릇대.
0: 어머, 말만 어떻게 해.
1: 아니, 다음에. 요거 좀 약해. 다음에.
0: 에이, 그럼 안 되지.
1: 오빠라고 하나님.
0: 차라리 말을 꺼내질 말았어요.
1: 이제. 사연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0: 아, 지금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아, 그래? 바블로 뭐 드릴 건지 적으세요. 예? 오빠라고 열님. 예.
1: 넘어가래, 넘어가래. 예. 저분도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라고 주는 분이 아니야, 저분. 저
0: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래요, PD가. 네. 아, 이제 손님 한 분 떨어져 나갔어. 여러 가지.
1: 더 극찬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더
0: 자, 이번에는 6932번님. 네. 저희 딸이요, 주말에 거울을 보더니 엄마 닮아갖고 코가 낮아. 네. 그러면서 성형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돈 벌어서 해라 그랬더니 네. 제가 해줘야 된다고 난리네요. 아. 네. 이 딸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네. 네? 딸한테. 아, 이거 엄마 왜, 입장에서.
1: 딸 뭐야 엄마한테 왜 그래. 어? 그 얘기 들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어? 나를 닮아서 코가 낮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 엄마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0: 아빠한테 돈 달라고.
1: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한테 코를 세워주든 놔줘주든, 어? 그리고 너, 지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그래! 니가! 니가 벌어서 해야지, 니가 벌어서! 딴 것도 아니고 코를 뜯어 고치는데 니 돈으로 해! 엄마는 뭐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비 올 때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코에 물 들어와가지고!
0: 여보세요. 그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1: 아, 죄송합니다.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 그리고 마음이 이뻐야 적인 거야. 얼굴 뭐 겉모습보다 속을 더 갖고 남고. 이런 좋은 얘기들 또 하려니까 네, 좀 낯간지러운데요.
0: 네. 자, 이번에는 7730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분이 저한테 빵빵거리길래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을 놀래키는 거요? 그랬더니 네. 왜 크게 안 돌고 작게 돌아? 그걸 운전이라고 자빠졌어? 운전 똑바로 해. 집구석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해. 이렇게 막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어이없어서 참았습니다. 여자 운전자라고 말 함부로 하는 남자들 정말 심하네요. 화 좀 내주세요.
1: 이런 수정과위의 잣 같은 인간이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밥숟가락 놓고 싶어? 야, 요단강 건너고 싶나 아주 진짜, 어? 말 똑바로 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서 대가리, 아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말이야. 어? 야! 네가 운전 잘하고 얼마나 잘해. 너 같은 인간들이 뭐 사고 나고 그러더라. 어? 아주 그냥 남들한테 피해주고. 야! 크게 돌건 작게 돌건 안 부딪히면 돼. 알아서 할 거야 니 알았어. 어? 왜? 뭐? 그걸 운전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이게 아주 그냥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0: 한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한번 어디 더. 여자라고 말이야 무시하고 아주 여자한테 막말하는 인간들아 가족들한테 막말 야 아주 그냥 인간도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어서 말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인간들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조져야 돼요.
0: 조져.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삐. 그럼 삐. 네. 지금 9693님께서.
1: 아, 맞다. 이거 광고 들어오지?
0: 하하하.
1: 말 조심해야겠네.
0: 코에 물 들어가서.

0: 그리고 신청곡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큰 딸을 위해 거북이의 빙고를 듣고 싶습니다. 빙고. 예, 이 노래 멋있다.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자, 예. 일단 대상 포진한테 봐줘.
1: 야, 포진아, 포진아, 포진아, 어딜, 어딜, 야! 이게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껴들어와가지고 진짜 아파 죽겠구만, 진짜! 어? 어딜 들어와, 야! 당장 꺼지지 못해. 야, 꺼져버려! 대상 포진 꺼져버려! 오지 마! 너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어, 진짜! 사람들이 너 때문에. 어디 이상이,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진짜 사람 피곤하겠지.
0: 화성으로 보내버려.
1: 화성으로, 화성으로. 나가! 화성으로. 나가!
0: 화성으로 보내.
1: 나 어디로 가?
0: 화성으로
1: 가, 화성으로 가. 경기도 화성 아니다. 저 우주 밖에 화성으로 가, 화성으로.
0: 뭘 태워가지고 와.
1: 그냥 가! 너 같은 거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가.
0: 아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청취자님의 신청곡 듣고 옵니다. 거북이의 빙고!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8279번님인데 저 좀 혼 좀 내주세요. 청취자 본인을 혼내달래. 며칠 사이에 카드 한 개, 면허증 분실. 오늘은요 병원에 가서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인포에서 찾아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네. 인포가 이제 그
2: 인포메이션
1: 센터 거기. 네. 네. 네. 네. 그리고 마트에서 며칠 전에 빵 놓고 와서 돈으로.

0: 봐도 왔어요.
1: 아, 이거는
2: 도대체 몇 개를 잊어버리시는가 잃어버리시고.
1: 이게, 야. 아, 근데 이게 좀
2: 아, 이거 혼내드릴 게 아니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이거 다 이해가 가요. 예. 네, 아마 제 또래 아마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2: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자동차 키는 어떻게 다 분실을 하셨을까? 네, 어떤 상황에? 아니,
1: 기억력이 감퇴가 네.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2: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누가 습득을 해가지고 네. 거기다 갖다 놨나 보다.
1: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2: 다행이네 그래도.
1: 우리 와이프가 73년생인데 네. 얘도 이제 가물가물한 거지 요즘에. 그럴 때마다 자기는 우리 가족 그 주민번호를 네. 다 외우고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뭐 카드를 놓고 갔다거나, 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순간 주민번호를 계속 외운대. 오.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그래서 기억력.
2: 아, 기억력 돌아오라고.
1: 안 잃어버리려고. 예, 네, 안 잃어버리려고. 막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아, 아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 네. 좀 배워, 그런 거는.
1: 벽에
2: 네?
1: 똥칠할 때까지 단다, 이거.
2: 여보세요. 네.
1: 그럴 의지가 확고하다, 이거죠, 그분은. 야, 근데 8279님. 네. 네. 아유, 참, 얼마나 본인이 제일 답답하시지, 뭐. 네. 그래서 제가 뭐, 화낸다고, 혼낸다고, 뭐, 그게 또 되겠어.
2: 아니, 그러니까, 네. 최욱 씨가 이제 아내분이 네. 뭐가 기억이 안 나면 가족들 주민번호 외운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
1: 유명한 배우 그런 경우 많지, 그치? 많죠. 예.
2: 그 저는 그 아 그 대표적으로 그 누구더라?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가만 있어봐. 아 내가 속으로 생각을 아 나
1: 그
2: 흑인 배우를 하면은 가만 있어봐 형이 얘기하는데.
1: 아 예 말씀하시죠. 예.
2: 그 흑인 배우만 나오면 아,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름이 네.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
1: 저는
2: 그래서 그 사람 네. 딱 보면 자유.
1: 뭐?
2: 자유.
1: 그게 뭐야?
2: 프리덤.
1: 네, 프리덤.
2: 모건 프리먼. 나 그런 식으로 생각 안 날 때 이제 네. 하거든.
1: 아, 예. 예.
2: 그다음에 저기 누구지? 저
1: 아, 연상 기억법을 하시는
2: 니콜라스 케이지.
1: 네, 니콜라스 케이지는.
2: 니콜라스 네. 케이지는 세 장을 네. 떠올려. 세 장. 케이지.
1: 케이지가 세 장이요?
2: 어. 케이지가 세 장 그런 거 아니냐?
1: 그런가 보죠.
2: 아, 그렇다고 쳐.
1: 네네네.
2: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 제 세 장이지. 그러면은 네. 니콜라스 케이지 이런 거. 이렇게 네? 네. 연상급으로 남아. 꼬저 아주머니께서 아주 기억을 네. 잘하고 계신 거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자, 8279님도 뭔가 연상 작용을 한번 배우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걸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자, 본인이 아, 나 왜 이렇게 까먹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2: 스트레스요.
1: 네, 스트레스
2: 생각하지 말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각 인식하는 것 자체가 또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
2: 누가 그래?
1: 아니, 진짜 기억력이 가면은 그런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2: 그래?
1: 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거.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지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
2: 저기 그 네. 일본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 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1: 네, 네, 네, 네.
2: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3M 테이프 아니 3M인가? 네. 일회용 이거 있잖아. 네, 네, 네, 네. 여기다 뭘 적어놔가지고 집안 곳곳에서 다 붙여놔. 치매 막 걸려.
1: 그 메멘토라는 영화 있잖아. 그거 비슷한 거잖아. 막 문신색이잖아. 걔는. 이렇게.
2: 야. 예? 형이 얘기하면 하나, 형 얘기로 끝내. 뭐, 너까지 껴들어 오냐.
1: 예.
2: 응? 몇 살이야? 형이 얘기하면 사람을 가만히,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야지.
1: 몇 살이야?
2: 야, 같이 막 껴들어 오려고 그러고.
1: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가. 너 몇 살이야?
2: 7664번님이에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술 한잔 하신 분이, 저기요, 아저씨. 신호 좀 대충 무시하고 좀 가요. 급해 죽겠는데. 네. 이게 뭐예요? 엉금엉금.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중앙선 넘어가라. 저 건너가 자기 집이라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나이도 어린 사람이 반말하고 욕도 하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최국 씨, 화 좀 세게 내줘요.
1: 네가 인간이야?
2: 그렇지. 야! 마음껏 질러야지, 마음껏.
1: 야! 네가 운전해. 네가 네 차 타고 다녀 그냥. 이거 너네 택시를 탈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아주 그냥 이 맞받은 피단 말이니 어린 놈 자식 아주 그냥 어디서 기사님한테 아주 그냥 기사님 항상 고생하시고 진짜 야 각등이나 지금 손님 없어가지고 장사 안 되실 텐데 이 이 술 처먹으면 곱게 처먹든가 아주 진짜 확실한 어 네가 인간이야? 뭐 중앙 뭐 대충 시, 무시하고 가라고 뭐 벌금 네가 낼 거야? 어? 그럼 돈 더 내라 이씨. 야 네가 한 6천만 원 주면 내가 신호 여기 간다 내가 라고 하면 좋아. 무슨 말이야 형이 이씨 아, 진짜 에이. 똑바로 안 해?
2: 그지 경험이 자꾸 나오는 건 안 좋아.
1: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네. 거죠. 예.
2: 경험이 자꾸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1: 경험이 뭐야?
2: 아니 뭐 시옷에 뭐 경험 이런 거 있잖아. 좀 막 나오던데 그런 거 아마 아니지.
1: 다 몰라. 다 네. 하다가 그냥 뭐 저기 하는 거지 뭐.
2: 자 이번에는 39
1: 장미통 저분이 가시는 거지 뭐.
2: 3459님 안녕하세요 최국이 형. 얼마 전에 평택 청담동 해장국 먹다가 평택에도 청담동 있나 보죠?
1: 네.
2: 화장실 가는 쪽 문이 안 열려서 주인 아주머니를 부르니까. 아저씨가 힘이 세서 부숴놨구만. 얼른 물어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싸우기 싫어갖고 그래가지고요. 8만 원 물어주고 나왔어요. 이 아주머니 완전 깡패더라고요. 혼 좀 내주세요.
1: 아줌마 진짜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 어? 아니 아줌마 그 화장실 기가 그 잘못된 것 같고. 아, 이분도 되게 착하시다. 3459님 진짜 대단하시다.
2: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고장 냈다는 증거도
1: 증거 있어?
2: 예.
1: 증거 있냐고? 아줌마,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 어?
2: 8만 원 내놔.
1: 아주 뭐 진짜 뭐 장사 좀 되나 보지? 어? 그거 아쉬울 거 없으니까 손님들한테 이딴 식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비싸? 이렇게 비싸? 8만 원이야 지금 뭐 전자식이야? 아줌마 깡패야! 아, 나 정말 짜증나네, 진짜. 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분.
2: 아줌마가 소리 듣고 평택에서 올라온다, 너.
1: 아, 큰일 났네. 다 연기니까요.
2: 컨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
1: 컨셉입니다, 컨셉. 네.
2: 자, 이번에는 네. 3952번님.
1: 네.
2: 세월이 약이겠지요, 앵커님. 어쩔 수 없네요. 나이는 메모를 습관화하세요. 저보고.
1: 아, 진짜?
2: 메모를 습관해야 돼.
1: 아,
2: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 아이고. 자, 이 타이밍에 파블로 PD가 MC를 위한 노래를 선곡을 했네요. 송대관 형이 부릅니다.

0: 세월이 약이겠죠. 성대관 씨 노래.
1: 어, 네. 목소리가 되게 젊으시네요. 이때만.
0: 아, 이제 옛날에 정말 히트했던 노래 아닙니까? 네. 어,
1: 진짜.
0: 최국 씨 세대는 이 세월이 약이겠지요를 잘 모를 것 같은데.
1: 몰랐어요.
0: 네. 저희 아마 중고등학교 때 70년대쯤. 그때쯤에 아마 히트했던 노래.
1: 그런데 네. 전 뭐 해뜰 날 뭐 이런 노래 나죠.
0: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70년대 노래 아마 그보다 앞일 걸.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예.
1: 자, 명언인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겠죠. 진짜
0: 그렇지.
1: 세월이 약이야. 네,
0: 세월이 약.
1: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네. 아,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고.
0: 네.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고.
1: 장사 없는 거.
0: 이 세월이 약이겠죠. 파블로가 찾았는데 71년에 나왔네.
1: 아,
0: 그러니까 송대관 씨 이 네. 대관이 형님의 첫 번째 히트곡 아닌가요?
1: 아 이게 예.
0: 쨍하고 애들 날 요거는 제가 중학교 때니까
1: 네.
0: 아마 72-3년도 그때쯤 나왔을 거고
1: 네. 네.
0: 맞아.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노래 저희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맨날 흥얼거리던 노래였거든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네.
1: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잖아요.
0: 그렇지.
1: 그럼 그 당시에는 해가 별로 안 떴나?
0: 그만하자.
1: 아니 해 뜰 날 돌아온다는 거 뭐 장마였나 그때?
0: 그때 하여튼 제 중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우리 사나이 가수 중에 최대 히트곡이 그거야. 쨍하고 해 뜰 날 그거하고
1: 네.
0: 저 푸른 초원이 남자.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 사춘기 소년들의 로망이었거든. 응?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네. 쨍하고 해 뜰 날 올 것이다.
1: 지금 따지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원주택이죠.
0: 그렇지.
1: 전원주택. 모기가 엄청 많대, 모기가.
0: 전원주택을 만든 양반이 남짓이야, 그러니까.
1: 네. 네. 딱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에 뱀 들어가 있고 막.
0: 그만해. 자, 이번에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최국 씨. 저는 60대 여자예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 하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은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이거 읽어야 돼? 뽀얀 암태지 같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성적 차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요.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정도 했는데 이건 남의 몸 갖고 그런 얘기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1: 아, 안 되죠.
0: 싸울 수도 없고.
1: 네.
0: 대신 화 좀 내주세요.
1: 이건 미친 아저씨 아니야?
0: 이거 정말 안 돼, 이거. 네가 인간이야.
1: 지금
0: 네가
1: 인간. 어느 때라고 지금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당신 이거 범죄야, 이거.
0: 범죄지?
1: 뽀얀 암돼지? 너는 뭐 산돼지야? 멧돼지야? 이런 돼지 같은 인간이 하면 좋아? 기분 좋냐고! 이거 아주 그냥 어서 그냥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나이는 너 나이는 어디로 처먹은 거야?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0: 아, 좋아.
1: 아, 힘들어.
0: 한 번 더 해야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만 더.
1: 그딴 얘기하지 마. 큰일 나고 진짜. 근데 그 아저씨한테 다시 한번 그 한번 여쭤는 보세요. 어떤 무슨 의미로 한 건지 도대체.
0: 뭘 의미가 있어? 성적 차별 발언을 한 거지. 저런 거
1: 확실한 거죠?
0: 아, 저런 거는 사실 저 경찰의 신고 대상이죠. 요번에 왜 요새 뉴스 많이 나오잖아. 그 지소연 선수인가가
1: 네.
0: 그 축구 시합 하다가 여자 심판한테 성차별적인
1: 네.
0: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예? 논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1: 아, 그러니까. 참.
0: 그거 알아, 몰라?
1: 몰라요.
0: 아, 뉴스 좀 봐, 그런 거. 예?
1: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홍명보 이후로.
0: 그래? 알았어. 자, 이번에는 6512번님. 최국 씨, 저는 전철을 자주 타는데 매번 느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에 승차하는 사람이 타야 하는데
1: 네.
0: 그래 맞아 이런 경우 많아요. 힘차게 밀고 들어와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 제발 이제 질서 좀 지켜서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아, 맞습니다.
0: 내리면 타 그래 내리면 타
1: 부탁 좀 하자. 내리면 타
0: 좋은 말 나올 때 지켜 그래.
1: 나 오늘 신발 샀는데 다 너 때문에 지금 다 더러워졌잖아. 아, 어딜 밀어? 어딜 만졌나? 내리면 타.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0: 그럼
1: 노선 좀 늘려주시고 그런 거. 어? 뭐야 이게?
0: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1: 미트 끝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0: 아니, 뭐 언제는 미트 끝도 있었어요?
1: 죄송합니다.
0: 언제 미트 끝도 있었어?
1: 네? 어?
0: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아이고, 최욱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뭐 1분을 더 때우래.
1: 아.
0: 1분 더 때워.
1: 아, 그럼 광고 좀 줘요! 광고 내놔!
2: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잘할게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 우리가 2시 탈출 우리가 잡어. 뭐야 그 시간에 뭐하고 있어. 손석희 우리가 잡아. 아 아닌가
2: 그건 12시 12시인가
1: 죄송합니다.
2: 그때
1: 광고 줘요. 광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한 12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줘요 빨리.
2: 자
1: 먹고 좀 살자. 아 시간을 왜 이렇게 안 가 있어.
2: 30초에 지금 15초 네. 남았어. 자 7664님께서 네. 신청곡이 있어요.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신 환해주는 남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도 하니까 한화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한화 진짜
2: 지금씨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을 더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흥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7: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8: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9: TBS 교통정보
10: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의 5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주변 불편하고요. 이후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신내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보수공사가 있고요. 목동 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도심방면 정체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방면 관악터널에서 서초터널 구간의 1차로에서는 청소 작업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부천부근 4,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잠원나들목부근 4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이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주변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부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곡은 목포의 아들이죠. 남진 씨. 예, 미리 좌석에 앉아 계신데. 그래서 목포의 아들 남진 씨 모신 기념으로 명곡이죠.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온 국민이 살아가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쇼.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밥 먹고 나면 디저트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디저트. 남진 선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전설이죠. 올해로 데뷔 60주년이시고요.
2: 예, 이제 61년 됐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전국을 누비며 콘서트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분,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영원한 오빠 남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2: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1: 제가 10대 때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0: 정원이
1: 삐약삐약
0: 그림 같은 집을 짓고
1: 아, 야 아유, 그때가 어제
2: 같아요. 저의 우상이셨는데
1: 그때가 어제 같아요.
2: 제가 70년대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이제 남학교 다니는 남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한 거의 6년 내내 이 노래만 부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로망이었거든요.
1: 그때 노래가 그 시절 굉장히 빨랐던 노래예요. 아,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춤추면서 부를 수 있는 맞아요. 유일한 우리 가요곡이었어요.
2: 이 노래는 정말 대중가요지만 소풍 가서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예. 추면서
1: 그때 한참 고고춤 유행할 아, 때거든요.
2: 그렇죠. 고고. 다이아몬드 스텝바로 예. 이마령 그 다이아몬드 스텝바로 예. 하여튼 저의 우상을 이렇게 단 둘이서만 예. 보조 MC도 없이 이게 남진 선배님
1: 우리 임무 씨하고 할 때야 보조가 무슨 감사합니다. 필요합니까?
2: 아이, 별로
1: 우리 둘이 실컷 해버려야지.
2: 아 근데 형님이 이제 해방 중이시고
1: 예.
2: 다음 달에 9월 17일인가 생일이시더라고.
1: 예예 예, 맞아요. 27일.
2: 그런데 이제 여든
1: 아 이제 앞으로 여든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2: 아 근데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1: 마음은 아직은 거기까지 뭐 안 갔습니다. 예,
2: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 가수를 떠나가지고 정말 여든이 너무 여든 약간 넘으셨는데 트럼프가 한 살 동생이잖아요, 그죠?
1: 네, 예, 그 친구가 예.
2: 46이고
1: 싸가지가 예. 없어.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제가 볼 때 차치하고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다. 자, 형님.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피부가 저보다도 더 팽팽해.
1: 저는 한 가지 좀 감사한 게.
2: 피부과 성형외과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다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네. 우리 유 씨처럼 야, 뭐 손댔지 않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 덕으로 아직까지 그래도 피부가 조금 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술을 했으면 우리 친구들도 술을 많이 한 친구들은 다 지금이 힘들더라고요 모습이.
2: 예.
1: 예 어쩔 수 없겠죠.
2: 그 대사 관련 뭐 약 드시거나 그런
1: 아니 아니요
2: 그런 것도 없어요.
1: 예예 술 담배 안 하는 게 술을 안 먹은 건 아니고 예. 몸에서 안 받아서 못 아. 먹어서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2: 예.
1: 왜냐하면 친한 친구들 조영남 씨, 백일섭 씨 다 술꾼들인데 같이 난 클럽에서 놓으면은 술을 먹어야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 4시까지 놀아야 되는데
2: 예.
1: 술을 못 먹고 놀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 그러면 굉장히. 담배는 아예 안
1: 아니 제가 하셨고. 조금 일찍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끊었습니다.
2: 네.
1: 그것도 감사하고.
2: 예.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게 일단 비결인 것
1: 예,
2: 같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이제 올해가 이제 데뷔 60주년 하셔가지고
1: 예.
2: 콘서트도 이제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현역으로 뛰실 계획입니까?
1: 그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마음은 어려우려 하고 싶은데
2: 예.
1: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2: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데뷔 60주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올해가 2026년 그러니까
1: 예.
2: 1965년에 이제 데뷔하신
1: 예,
2: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60주년인데
1: 그렇죠.
2: 65년이면은 이제 남진 선생님께서는 20살쯤.
1: 그렇죠. 그렇죠. 20대.
2: 저는 한 6살 때쯤이었는데.
1: 아.
2: 그러면 그때 첫 번째 노래 데뷔곡은 뭐였어요?
1: 그때 곡은 제가 그 시절이란 노래란 게 유행하는 그 시절이잖아요.
2: 네.
1: 그때 우리 가요계가 남인수 선배님 다음에 남미래 선배님, 아니 현인 선배님 다음에 남미래 선배님 다음에 최희준 선배님 시대였어요.
2: 최희준.
1: 네.
2: 인생은 나그네.
1: 그렇죠. 예. 그분의 이제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이제 에, 저, 맨발의 청춘.
2: 네, 맨발의
1: 그분이
2: 청춘.
1: 원래 재즈곡이에요, 그 노래가.
2: 오.
1: 근데 최희준 선배님 노래를 듣고 가요를 좋아하게 돼서 저는 원래 가요를 한 곡도 뭐, 부르본 노래가 없어요.
2: 오.
1: 안 좋아했는데. 예,
2: 팝송을 좋아하죠.
1: 네, 팝송을, 네. 학교 이렇게 팝송을 좋아했죠.
2: 네.
1: 한참 그때, 레이 찰스, 엘비스 프레슬리, 폴 랑카,
2: 예.
1: 다이아나, 오 캐롤, 이런 예. 것만 좋아하다가 오늘날 또 네킹 컬러를 좋아하는데.
2: 예.
1: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지 바람기며
2: 최희준 선생님 예.
1: 너무 멋있더라고요.
2: 예.
1: 그래서 가요를 배우기 시작해서 데뷔곡이 이제 그 최희준 선배님 스타일로 불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2: 그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1: 서울 플레이보이.
2: 서울 플레이보이?
1: 네, 서울 플레이보이. 서울 약간 그 신나게 잘 노는
2: 아 플레이보이.
1: 네, 플레이보이. 예. 잘 노는 이게 아. 재밌게 잘 노는 이게.
2: 65년도에는 예. 그거를 플레이보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플레이보이라고
1: 플레이보이,
2: 했나
1: 플레이보이, 예.
2: 아, 그래서 그게 첫 데뷔곡에 있는데 그게 최희준 선생 모창 비슷하게 예. 하다 보니까
1: 누가 들으면은 최희준 선배님 노래인지 남진 노래인지 불가능한 거죠. 저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 처음 듣는 이름이고 그런데 노래가 소리가 최희준 선배님하고 똑같으니까 최희준 선배님 노래인 줄 안 거죠.
2: 그러다가 이제 첫 곡은 이제 실패를 하셨고
1: 실패를 완전 실패했죠.
2: 세상에 남진을 알리게 된 노래는 몇 년도예요?
1: 그 이제 바로 그 다음 해 예, 예. 그때 이제 공부를 한 거 아 가수는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요 제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운이 좋게 연애 영번지란 노래 예. 예, 그 노래하고 이제 한 세 곡을
2: 그 노래는 저도 생소하다.
1: 세 곡을 불렀는데 예. 연애 영번지 하는 굉장히 젊은 스타일이요 빨리 룸바인데 네.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 금지되버린 거예요. 금지. 그때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2: 뭐 때문에 금지가 됐어요?
1: 첫째는 외색. 아, 일본 노래 비슷하면 금지. 두 번째는 퇴폐. 셋째는 사상. 네. 근데 그 두 번째에 걸린 거예요. 퇴폐.
2: 퇴폐로.
1: 연애 영번지라는 제목이 조금 이건 불순하다.
2: 그렇죠. 그 많은 얘기 다 하긴 그렇고. 그래서 네. 세상에 남진을 알리게 된 노래가 가슴 아프게 아닙니까?
1: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반응이 좋았는데 네. 금지가 되니까 네. 그 판에 있었던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트롯이에요. 네. 제가 그 받은 곡 중에 제일 부르기 싫었던 노래인데 그래도 하초 씨 작곡가 선생님이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금지됐고 트로트 곡을 한번 우리 어머니가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금지되니까 그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 노래가
2: 울려고 우리 가요계
1: 65년도에 최고의 히트곡이 될 줄 꿈에도 몰랐던 노래입니다.
2: 그 노래가 울려고 내가.
1: 그렇죠.
2: 아, 그 다음 해에 가슴 아프게고.
1: 그죠. 그 다음 해에 바로.
2: 지금 또. 저희 빠블로 박해 PD가 또 대중가요 이제 책까지 읽으면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생긴 거는 덜렁덜렁해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1: 저렇게 생긴 사람들 원래 열심히 해요.
2: 네,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여기에 그 가슴 아프게 명반 있잖아요.
1: 예.
2: 이 사진.
1: 예.
2: 요걸 이제 저한테 참고로 이따 남진 선생 오면은 소개해 주라고. 이거 기억, 보면은 남진 스테레오 하이라이트.
1: 예, 예.
2: 1968년 5월 8일.
1: 그건 아니고 가슴 아프게는 66년도에 나왔습니다.
2: 아니까 근데 가슴 그 아프게가 사진이... 요 음반에 들어가 있대요.
1: 아, 그 안에.
2: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1: 맞아. 그건
2: 아니 여기 저 이 스키를
1: 스키복 입었죠.
2: 예, 스키복을 입고
1: 저것은 제가 영화 촬영할 때 찍었던 스텝에 예.
2: 그랬구나.
1: 그 사진이에요.
2: 옛날에 이때 68년대 스키장 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1: 영화 촬영.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파블로가 얘기는 잠깐 좀 접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단 얘기 나온 김에 불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한번 불러봐라.
1: 예.
2: 그래가지고. 서울 프레이보이에서
1: 울려고 내가
2: 실패했던
1: 실패했죠.
2: 그거를 만회한 노래 세상에 대한민국의 남진을 알린 노래 네, 울려고 내가 와.
1: 예.
2: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울려 이거 맞죠?
1: 그건 다른 노래.
2: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님?
1: 그건
2: 울려고 내가
1: 고은봉 선배님 노래시고 선창.
2: 예.
1: 이거는 울려고 내가 왔나?
2: 아, 그 노래.
1: 누굴 찾아?
2: 그러면 뵙겠습니다. 남진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 저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
1: 아니.
2: 울려고 내가 왔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남진의 울려고 내가 왔나. 제가 아까 잘못 불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아이. 사실, 근데 저는 이 노래가 66년에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전이니까.
1: 맞아요.
0: 사실 지금 들었는데도 저한테는 생소한 노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66년도에는.
1: 최고 히트한 노래.
0: 대한민국에서 히트를 쳤었습니까?
1: 예, 제일 히트한 노래죠.
0: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 무슨 청자다방. 지하 다방 이런 데 가면
1: 거의 다 나오죠.
0: 딱 나오는 거예요?
1: 하루에 몇 번씩 나오죠.
0: 그러면 저 다방에서 그 왜 청자 담배 하나 사 피우고
1: 아, 그럼요.
0: 그다음에 계란 반숙 먹고 뭐
1: 그때는 다방에서 많이 나와요. 그 히트곡이 그때 시절은 거의 가다.
0: 노래가 왜 근데 저는 생소하게 들립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1: 그래 이제 그때 다방에 안 못 들어가다 이제
0: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가슴 아프게도 제가 몰라야죠. 가슴 아프게는 제가 알잖아요. 무슨 뭐 금지곡 같은 게 됐던 거예요, 이 노래가?
1: 아, 맞아요. 이게 금지됐네요.
0: 아, 히트 좀 히트 하다가?
1: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외색으로 또 이거 금지됐어요.
0: 어디가 외색이 있어요?
1: 그 멜로디가.
0: 멜로디가? 아,
1: 둥두둥 울려고 자. 내가 왔나. 이게 날이 띵다 바다. 이게 하여튼, 멜로디가 흐름이 외색이다.
0: 아,
1: 이거죠.
0: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가 아마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도 됐고 그 전에 뭐 시위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요, 이제 남진 씨 문자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형님, 요 앞으로 조금 더 오시면 요 모니터 보실 수 있어요.
1: 예.
0: 자, 9770님인데 요 마이크 이걸로 쓰시고. 예. 안녕하세요, 남진 선생님. 저의 큰형님은 1970년대 말에 월남전에 파병 군인이었는데 형님이 월남 나트랑 군인 방송국에서 근무하다 전역을 하고 귀국을 했는데 제 기억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국군 장병 위문 공연을 가신 것 같고요. 남진 선생님하고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남진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또 대충 아시겠어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어떤 거 부여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제가 월남서 보통 우리 사병이 1년 이상 못 했습니다. 12개월. 저는 24개월 근무했어요.
0: 아, 사병이
1: 1년 이상 못 있어요.
0: 1년 있으면 돌아 귀국해야 됩니까?
1: 예, 못 있어요.
0: 오.
1: 특수병과 아니고는.
0: 오.
1: 일반, 쟤는 보병, 03.
0: 예.
1: 소총부대 있잖아요.
0: 04.
1: 03.
0: 03입니까?
1: 예, 03이요, 소총이. 예.
0: 저희 때 일빵빵인데.
1: 03. 근데 이제 저는 그, 2년 넘게 24개월 있었기 때문에 오. 최전방에도 있었고, 권의섬. 그 우리나라 좀 최전방이요.
0: 네.
1: 거기도 있었고 또 군인 또 우리 그 우리 방송국도 좀 근무를
0: 나트랑에 있다.
1: 예,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24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 형님이
1: 예예 예. 네. 방송국 잠깐 근무했을
0: 누군지는
1: 때
0: 누군지는 저 남진 선생님 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 예, 얼굴 봐야 알겠고 예.
0: 자 그리고요 0522번님은 2000 사진을 한 장 이쪽 오른쪽 사진까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예.
0: 2023년 비서실에서 예. 근무할 때 거제에서 행사 끝나고 횟집 회식 자리에서
1: 예,
0: 찍었습니다.
1: 예.
0: 2023년 기사가 여기 있는데 스포츠 동화 기사인데요.
1: 예, 예.
0: 이거 청취자 보내주신 거예요. 스크랩에
1: 예, 예, 그러니까.
0: 거붕 백병

0: 국립공원 창립 54주년, 백용기 회장 취임 24주년.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백병원 백회장님 비서실에 근무하신 분인 것 같아요.
1: 예, 거기 근무하신 분이네요.
0: 그때 남진 선생님하고 이 두 분이 사진을 찍은 거 알고 추억을 갖고 있다고 보내셨네.
1: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못 잊는 멋진 우리 백용기 회장님. 예. 우리 백용기 회장님, 난 노래도 불렀어요.
0: 네.
1: 밥 사는 사람.
0: 밥 사는 사람. 네.
1: 할 평생을 밥을 사, 보는 사람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올해가 이제 60주년 저 전국 콘서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예. 좀 한번 여쭤볼게요. 스무 살 이후에 이제 60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떠세요? 60년이 어떻게 간 것 같아요?
1: 진짜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60년이라는 세월이 실감이 나질 않아요. 네. 사실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제 한 6년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뭘 알 것 같아.
0: 예.
1: 뭐 겸손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모든 걸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노래라는 게.
0: 그래서
1: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죠.
0: 인생 선배시기도 한데 그래서 어디 기사를 보니까 남진 선생께서 이제 후배 중년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1: 예.
0: 이런 얘기에 첫 번째가 이 교훈으로서 여든된 선배가 이제 후배들한테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나이 갖고 의시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뜻이에요? 짧게 좀.
1: 그 나이가 무슨 중요한 겁니까? 노래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음식도 묵은지가 맛있듯이 세월 속에 노래의 어떤 감성 이런 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거죠.
0: 예. 그다음에 지금도 연세가 있으십니다마는 목소리는 늙으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 연세에도 연습을 많이 하신다.
1: 연습도 연습이지만 저는 노래가 없는 남진 나의 삶은 없다는 생각이 사실 옛날에 이렇게까지는 안 들었는데 세월이 가보니
0: 네.
1: 아, 노래란 게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기쁨이구나 하는 걸 요즘 깊이 느낍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중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네. 나이를 먹으면 좀 애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건 뭔 얘기예요?
1: 그 나이가 먹으면 세월 속에 모든 게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직업이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라는 게 단순하고 순수해야 그 가지고 있는 노래의 맛을 깊이 들어가지 복잡한데 뭔 노래가 나오겠어요.
0: 네.
1: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진실한 노래를 예. 불러야 되지 않냐.
0: 나이를 먹을수록 좀 단순해져야 된다.
1: 예, 그렇죠.
0: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즉석 특강도 한번 해 들어봤고요. 지금 저 남진 씨 즉석 신청곡이 문자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예.
0: 자, 7053님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연예계 황태자, 영원한 젊은 오빠, 상사화를 듣고 싶어요. 상사화. 서로 잊지 못하는 꽃 그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근데 좀 색다르죠 이 노래는.
0: 예.
1: 슬로우 락인데 예. 이 노래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깐소네예요.
0: 깐소네.
1: 예, 우리 노래라는 이태리, 게 사실 이태리 깐소네죠. 예, 예. 샹송 깐소네.
0: 예.
1: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를 처음 할 때 저는 가요를 모르고 팝 깐소네 샹송 이런 걸 좋아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이 상사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리듬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가사가 참 좋아서 불렀는데 생각 밖으로 반응이
0: 아, 예, 있어서 이 노래는 몇 년도 좀
1: 이게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5년?
0: 5년.
1: 예, 예. 예.
0: 자, 그러면 예, 원고에 선곡을 해 놓은 게 따로 있긴 있었는데 자, 이 노래를 예. 아, 저 밖에 저 그러는데 매니저분께서 상사화가 12년 된 거라는데요.
1: 아, 부른 지는 그래 된지 몰라도 아, 이게 대중이 이렇게 부르게 된 것도 묻혀 있었어요. 요즘 저희들이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요즘 경연도에 후배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0: 그렇구나.
1: 알려지기 시작한 게 5년 됐어요.
0: 역주행을 했다고
1: 그렇지,
0: 봐야
1: 그렇지,
0: 되겠네요.
1: 그렇죠. 5년밖에 네, 안 됐어요.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7053님께서도 듣고 싶다는 노래 남진의 상사와 듣겠습니다.

0: 네, 상사와 지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남진 씨하고 상사와 지금 듣는 동안에 제가 건강 비결을 한번 물어봤어요. 약은 하나도 안 드신다라고 비타민 정도만 든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꽤 네. 많을 것 같아서 짧게만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1: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맨손 체조를 많이 해요.
0: 누워서?
1: 네, 발목. 배, 허리, 네. 다 운동, 운병하죠.
0: 자기 전에 하시죠? 네,
1: 자기 전에도 하고, 네. 낮에도 시간 있을 땐 집에서 이렇게 걷기도 막 하고, 예. 네, 그리고 아령도 조금씩 하고.
0: 그 정도?
1: 예, 예.
0: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무거운 역기 들고 그런 건 안 하시고?
1: 아, 이제 그까지 하면 안 되고. 아. 제가 또 수영을 좋아해요.
0: 아, 수영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목욕탕에 가면은, 예.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0: 아, 형님 무슨 수영을 목욕탕 가서 하십니까? 네,
1: 그러니까 이제
0: 수영장 가서 하셔야 돼요.
1: 내가 다니는 목욕탕이 단골집인데 손님이 요즘 없어. 이게 아. 누워서 발치기 많이.
0: 아, 이 자유형 뭐 접영 그런 거 하시는 게 아니고.
1: 예예예. 예, 예. 제가 그것도 잘해요 수영.
0: 아, 목포에 오시니까 예, 뭐 수영이야 어릴 때 잘하셨죠.
1: 가수 옛날 수영 선수였어요 제가.
0: 아, 죄송합니다. 아니 목욕탕에서 수영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1: 그리고 어깨 하고 어깨 수빙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다리 치는 거 물에다. 네네.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있으면 안 하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형님 모시게 된 이유가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시작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주변부터 가서 죄송합니다.
1: 아예
0: 본격적으로. 자, 신곡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1: 아,
0: 일단 신곡 제목이 청취자 여러분들 뭐냐면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는 동안이고 조은파 작곡이고요. 조은파 씨는 주병선의 칠갑산 작곡자고 예. 남진의 빈잔. 네, 또 요거 저 작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조은파 씨. 그죠? 예. 조은파 씨는 저 43년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남진 씨보다는 저 2년 선배시.
1: 예, 예.
0: 2년 선배.
1: 3년 선배시. 예.
0: 근데 80 중반이실 텐데 곡 작업을 이분도 계속 예. 하시나 봐요?
1: 아주 지금도 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오. 제가 가장 그 제가 수록곡 중에서도 사랑을 받았던 빈잔도 쓰셨고.
0: 네네.
1: 모르리.
0: 모르리.
1: 예. 또 다른

0: 로 살았네. 이 부부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 예, 나이가 먹었죠. 산지 오래된 부부죠.
0: 한 줄만 더. 미워하며 살기엔 너무나도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아도 시리고 아픈 날들. 아, 노랫말 좋네요. 거울처럼 마주보며 이민양, 버신양 살리라.
1: 그렇죠.
0: 아, 이민양, 버신양.
1: 처음에 좋을 때는
0: 막 이렇게 하는 핵심이네요. 키워드야. 이민양, 버신양.
1: 그러니까, 처음에.
0: 이민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1: 그렇게 살지 않죠.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처음에 젊을 때는 서로 좋을 때는 끌어안고, 삐질 때는 각방 써불고, 발로 차불고, 그런. 근데 지나고 보니, 아, 미워하고 살기 짧은 인생인데.
0: 아, 형님, 근데 치과도 안 가세요?
1: 아, 예, 저는 안 갑니다. 예.
0: 그 진짜 다 자기 치아십니까?
1: 아니 그것도 있고요.
0: 예. 예. 약간 플라타 하신 것도
1: 그것도 있고.
0: 있고
1: 예. 섞여 있죠.
0: 건치시네 정말.
1: 예예. 예.
0: 대단하십니다. 아, 자 일단 예. 자 남진 씨의 신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남진 씨 신곡 들으시고 나서 감상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 듣겠습니다.

0: 네. 아,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까지 사는
1: 야,
0: 거.
1: 결혼.
0: 이민양, 버신양, 거울 보고 마주 보며 살자. 조은파 선생 작사 작곡인데 아, 제가 노래 잘못 따라했다고 저 밖에서 비웃는 소리 들렸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처음부터 그 천재야 이 정도 따라하는 것만 해도. 아.

0: 아, 그럼요.
1: 자, 노래가 지금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노래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참 쉽죠.
1: 예.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데서 뭐 부부 모임 같은 게 있으면은, 예,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2: 너무 쇼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1: 어떤 건데요?
2: 이 노래가 막 나왔을 때, 예. 제 각한 팬들이 벌써 몇십 년 팬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2: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혼을 지금 서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1: 네.
2: 이 노래를 듣고,
1: 네.
2: 그 남편분이, 야, 잠깐.
1: 원위치?
2: 홀도 하자.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1: 팩트입니까?
2: 너무, 예, 팩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 아니면 못하죠. 이런 건.
1: 그 이혼 방지 노래네, 그럼 이게.
2: 아니, 그러니까 그 뭔가 감동이 왔다는 얘기죠.
1: 예, 예, 예. 예.
2: 그렇잖아요.
1: 그 부분 같아요. 예, 마주보며 거울처럼 살아가자.
2: 미워하며 살기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인생인데.
1: 예, 이민영.
2: 그래. 친구처럼.
1: 예. 아까 그 전라도 사투리로 뭐 가끔 가다 싸우고 뭐 각방 쓰기도 해보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2: 그러니까 네. 때론 그 좋을 때는 끌어안고 네. 또 성질 날 때는 발로 차불고
1: 그렇게 살지만 이민장 버신장
2: 그렇죠. 네. 네. 지나고 보니
1: 그 노래 듣고 있다 보니까 아유 그렇구나 사는
2: 그럼
1: 게 뭐 있냐
2: 그렇죠. 네. 친구처럼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조은빠 선생님하고 작사 작곡을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인연이 돼서 부르게 됐어요?
2: 원래 제가 선생님에게 저하고 인연이 참 빈잔도 쓰시고 머리도 쓰시고 굉장히 깊은 분인데 좀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좋은 곡을 한번 부르고 싶어서 3년 동안 부탁을 했어요.
1: 아, 조은파 씨한테.
2: 예, 예. 그런데 네. 어떻게 이게 곡이란 게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딱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1: 그래요?
2: 예, 곡을 쓰시 좀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확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예, 하여튼 기다리고
1: 다른 곡은 받은 적이 있는데.
2: 예, 예. 네. 몇 번 받았는데 이렇게 네. 확 오지는 않은 거예요.
1: 아, 또 그런 게 있나 보군요.
2: 아, 그럼 하면 뭐 곡 주면 다 받으면 다 난리 나게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쉽지만은, 선생님도 하여튼 뭐 좀 쓰셨는데, 하여튼, 그, 뭐가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아요, 서로가.
1: 네.
2: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 곡이 하나 왔는데, 제가 부탁한 스타일도 아니고,
1: 네.
2: 또 이런 제가 뭐 부부 노래 하려고 내가 무슨 뭐, 아내에게 마신 노래, 그 불러보겠어요? 그냥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분위기, 부부에 대한 거,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감정의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약간 생소했는데
1: 네.
2: 가만히 들어보고
1: 알겠습니다.
2: 노래를 불러보니까 아
1: 이거다
2: 맞아
1: 그렇게 됐
2: 나도 이 노래 불러야 될 때가 됐구나. 네.
1: 자 지금 네. 감상 그 문자 보내신 분들이 폭주하고 있어가요. 자 좀 몇 분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0755님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오늘 처음 들었는데 노래 좋고요 한 편의 시 같습니다 하셨고. 8664번님은 저는 결혼 38년 차인데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았습니다. 이분은 뭐 평소에 죄를 많이 지셨나 봐요 눈물이.
2: 감동이죠 감동.
1: 아, 또 0622님은 아 노래 참 짠혀요. 멋담시 찢이고 벗고 싸우고 연병 떨었나 모르겠어잉.
2: 아이고 네. 우리 고향분이시구만.
1: 목포 쪽이신가 봐.
2: 그러니까. 네.
1: 3386님 와 처음 듣는데 구구절절 마디마디 전해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심으로 우리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성님
2: 감사합니다.
1: 8920님 와 전설 역시 최고의 전설이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하고 무게감 있는 노래입니다. 남진 선생하고 궁합 100%입니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2: 아, 이분 굉장히 네. 예민하시네요.
1: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2: 네.
1: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남진 가수 그러면은 그 어떤 그 기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의 추종을 보러 하시는데 이 노래는 상당히 그런 건 안 하신 것 네. 같다는.
2: 노래 감정이 깊을수록 가사가
1: 네.
2: 이게 연기를 배우듯이 하면 너무 슬픈 장면을 오버하면은
1: 네.
2: 슬픔이 없어져 버려요.
1: 네.
2: 그걸 참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진짜 슬퍼지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감정도 이제 저도 세월이 가면서 아, 감정이란 건 안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1: 네.
2: 더 감정이 강해지구나.
1: 그러면 자제를 하면서.
2: 예,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1: 아.
2: 굉장히 요즘 노래할 때 자제를 많이 하고 불러요.
1: 예, 그러시군요.
2: 네.
1: 자, 이렇게 오늘 처음 듣는 분들께서 감상 문자를 보내셨는데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문자만 볼 때는 대박.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2: 네. 제일 기쁘죠. 네. 사랑받는 거기라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1: 새싹 문자 0157님 이분 소개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노래 듣고 있으니까 눈물 납니다. 이분도 눈물 난대요. 공감되는 가사에 노후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대한민국 저 7080의 세대의 어떤 노후곡으로 좀 예,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그 다음에 7572님께서 91년도 회사 회식 때 부른 노래가 가슴 아프게 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어머님. 다 남진 씨 노래죠.
1: 그렇죠. 네. 어머님 노래.
0: 그 다음에 또 5년간 매월 1회 요양원에서 음악 봉사할 때 입원해 계신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르신이 항상 남진 노래만 신청을 해서 색소폰으로 둥지를 연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으로 참고로 저는 최일구 앵커님 24단 후배입니다. 86년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를 신청합니다. 제가 지금 저에게 뭔 얘기냐면요. 자, 24단이라고요. 보아라 우리는 무적의 영산아. 예. 제가 81년에 입대를 했는데 예. 7572번님은 86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아. 이분은 한 저 65년생쯤 되시겠네.
1: 그러겠네요.
0: 근데 이제 24단의 이제 후배라고 하시니까 네. 저는 저 60년대 출신인데 몇 년대 근데 다음에 여단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가슴 아프게를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1: 예, 66년대에 불렀던 노래.
0: 가슴 아프게.
1: 예, 보통 박춘석.
0: 이거 가슴 아프게 이 어떤 곡인지 좀 박시춘
1: 아니 박춘석
0: 박춘석 작사 작곡 예. 예.
1: 저에게 가장 그 행운이 살 만남이잖아요. 네. 우리 정말 대한민국 천재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0: 그러니까 박춘석으로 잠깐만요 형님. 박춘석으로 써야지 이제 밥을 넣어야 돼. 박시춘이라고 써. 아유, 쟤 왜 저러냐 쟤.
1: 춘자가 들어가니까.
0: 그러니까. 조금. 대충 써놓고 말이야. 바쁘다고.
1: 예, 하시오. 거시기 예. 하니까.
0: 아, 죄송합니다.
1: 비슷한 말씀은. 아, 내가 있으니까. 우리 박춘석 선생님이야말로.
0: 아니, 이 노래 그거 아니에요. 가슴 아.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건 맞았죠?
1: 예, 예.
0: 가슴 아프게. 틀어.
1: 제
0: 가슴 아프게.
1: 트로트 곡 중에는 가장 사랑받은 노래.
0: 예. 아유, 저도 알 정도로. 예. 66년.
1: 66년도.
0: 66년. 예. 제 6살, 7살 때 노래네요.
1: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받은 곡이 예. 이 노래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노래로 가수로서의 이제 자리를 예.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제가 6살, 7살 때, 네, 남진 씨가 22살 때. 네, 그때 녹음된 네. 박춘석 작곡, 정두수 작사, 가슴 아프게. 아까 조금 전에 이 노래가 딱 그 플레이가 되면서 남진 선생이 갑자기 한탄을 하면서, 야, 내 21살 때 목소리가 이거였구나, 그러시는데, 기억이 나세요?
2: 아니, 난 노래가.
1: 녹음 당시를 기억이 하시냐고.
2: 이제 감성이나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노래가 순수하잖아요. 예. 저 소리가 지금은 좋은 거예요. 저 소리가.
1: 60년 전의 목소리 아닙니까?
2: 그게 순수하니까. 예. 많이 때가 안 묻었어. 그냥, 그냥 예쁘게 부르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예.
1: 그러니까. 아주 기공자 목소리 아닙니까?
2: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 예. 목소리가.
1: 가사도 좀 가만히 뜯어보면은 예술이에요. 예? 당신과 그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렇죠?
2: 예.
1: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예. 네?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온다. 야, 정말 예술입니다. 한편의 그 소설 같아요.
2: 작사가가 정두수 씨가 네. 글을 쓰셨는데 이분 고향이 하동이에요.
1: 경남 하동.
2: 그 하동인가 그 부두가 낙동강.
1: 거기서 갈매기 까우 그렇죠. 까르르 하면서 악상이 떠올리셨나 보다. 부두의 갈매기 우는 소리 듣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비유를 하셨는지. 예. 갈매기도 하여튼 나하고 같이 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1: 까르르 소리 듣고 이 멋진 노래를 만든다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8864님께서 남진 선생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택배할 때 집 앞에 가면 현관에 과자하고 음료수 내어놓고 고생하는 기사들 먹어라 내놓은 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또 이렇게 하셨구나. 고생들 한다고요. 예. 062님께서는 최일구 씨 까르르 까르르는 까마귀요.
2: 응?
1: 제가 언제 까르르 알았어? 깨르르 깨르르 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갈매기. 그 갈매기도 내 마음과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갈매기가 깨르르 깨르르 운다 그런 것 같은데 까르르 까마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그때 분위기 봐서 깨르르도 울기도 하고 까르르도 울고.
1: 자, 오늘 사실 저희가 보조 MC도 좀 있고 그래서 대본도 좀 충실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가
2: 우리 일구 씨야 무슨 대본이면 네. 필요해요.
1: 보조 MC도 지금 생활 전선에 나가버려가지고 저 혼자니
2: 제가 와서 좀
1: 초라하게 좀 너무 대접을 해드려서
2: 제가 틈틈이
1: 죄송하고.
2: 보조 한번 하겠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어떠세요? 이제 인생 선배로서 예. 인생 선배로서 이제 또 지난 60년을 또 이 데뷔를 하시고 왔는데 후배들을 예, 뭐 가수와 팬 이걸 떠나서 인생 선배로서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후배들한테 중년을 어떻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어떤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2: 글쎄요. 하여튼 건강하게 예. 몸도 마음도 또 모든 주위 사람과 예. 사랑한다는 게 쉽게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데 좋게 즐겁게

0: 이렇게 큰 욕심이 부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 욕심을 많이 내지 말자.
0: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건강 있다는 건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1: 그렇죠.
0: 저도 이렇게 이 나이 먹어서 건강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1: 그렇죠.
0: 우리 일곱이하고 팬들하고 같이 할 수
1: 예,
0: 있지.
1: 맞아요.
0: 제가 만약 다리가
1: 예,
0: 힘들다 걷기가
1: 그렇죠.
0: 오고 싶어도 어디로 와요.
1: 맞습니다.
0: 오늘 이렇게 건강이 얼마나 행복하고
1: 후배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는 건강 챙기자.
0: 예, 건강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1: 네.
0: 편안해야 돼요.
1: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내지
0: 그렇지,
1: 말자.
0: 그렇죠, 그렇죠.
1: 아.
0: 예.
1: 그다음에 건강 챙긴다고 뭐 굳이 뭐 헬스클럽 다니고 그럴 것도 아니고.
0: 예, 예. 아까 이제 아까 집에서 맨손하면 되잖아요. 1만 원이 들어요. 천 원이 들어요.
1: 돈 안 들죠, 뭐.
0: 예, 예.
1: 그런 운동을 하루에 몇 분 정도?
0: 저는 한 30분 해요. 최하.
1: 30분 정도.
0: 예, 예.
1: 그게 운동이 돼요, 근데?
0: 충분히 운동이 되죠.
1: 운동 안 될 것 같은데.
0: 저는 젊었을 때 구기 예. 운동도 많이 하고
1: 예.
0: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1: 구기라면은 공 가지고 하는 구기?
0: 아니요. 력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수영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굉장히 수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1: 예.
0: 그리고 뭔지 역기 같은 거 아령
1: 근력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0: 예, 많이 했죠, 근력 운동.
1: 근데 그거보다는 역시 집에서 하는 그런 나이 먹을수록.
0: 나이 먹으면 무리하면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
1: 사랑을 해야 된다.
0: 사랑하십시오.
1: 나이 먹어서 사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자기, 우리가 쉽게 얘기해. 자기 싸움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자기 싸움.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즐겁게 한다. 이거 내가 그냥 즐겁다 생각하는 거야. 너무너무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1: 네.
0: 오늘 일곱이랑 같이 있고 이런 프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분께 짤막하게 좀 인사
0: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1: 네.
0: 너무 반갑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네.
0: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여든 넘은 남진 씨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영원한 20살 같습니다. 20살 남진이 부릅니다. 저 푸른 천이에
0: 궁따락딱 삐약삐약
1: 그림 같은 집을 짓고
0: 아이고 춤이 나올라갑니다.
1: 사랑하는 누가
0: 빠빠라바라바라밤
1: 정정
0: 설빠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방면 7km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국민대 램프에서 정릉터널 구간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주의 운행 필요하고요. 성수분기점 방면 정릉 램프에서 기름 램프 구간의 3차로에서는 보수공사로 홍지문터널 입구에서부터 밀립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세종대로가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밀리고 한강대로도 서울역에서 남영 삼거리까지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정체입니다. 남산 2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녹사평 역까지 정체입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당진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Soundbite.
1: Welcome to TBS FM Summer Vacation Special Soundbite. 저는 프로그램의 PD이자 진행자 황희규입니다. Soundbite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을 또래 고등학생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녹음한 진솔한 대화를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알파 세대에 대한 오디오 보고서입니다. 학교 생활과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소통,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들의 삶 속 음악 이야기까지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보실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TBS 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6명의 인터뷰이 가운데 한국어로 주로 이야기를 나눈 4명의 학생들을 선별해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한국PD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달의 PD상 라디오 음악 오락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운드바이트 첫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리포터 지안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0: Oh my god.
1: That was the song Astonishing from the musical Little Woman. What about the song really stood out to her?
2: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부분이 좋아요?
3: 저도 막 자퇴도 하고 또 뮤지컬로 유학 간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 작은 아씨들에서 보면 그 시대의 여성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 어스터니싱을 부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저처럼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더 다져지는 것 같아요.
2: 학교 자퇴 유학 얘기 나와서 그런데 혹시
1: Yesir mentioned dropping out of her arts high school to focus more on pursuing a musical career. Homeschooling can be less demanding, but it is really self-driven and independent. Those who don't have motivation really find it difficult to maintain a productive homeschool lifestyle. Let's listen to her experience with homeschooling.
3: 물론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면 엄청 열심히 했지만 막 의지가 엄청난 게 아니면 조금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학원을 다니는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멋있네요. 그러면
1: When she gets tired, she gets a little lazy, but taking classes at academies helps her stay on track. So even now she's enrolled in different academies to stay disciplined and avoid getting lazy. So she's actually exposing her to different genres as well. Applied music and musical numbers really do seem like different types of art. What does she feel engaging with both?
3: 실용음악은 음악을 다양하게 갖고 노는 법. 뭐 같은 소절이 반복돼도 이걸 다 다르게 다른 디테일을 살려서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실용음악은 음악에 집중하는 거죠. 질문은 뭐였지?
1: So yeah. Musical numbers and popular music really emphasize different things. For example, in musical numbers, they really emphasize storytelling, whereas in popular music, the music itself is more emphasized. And that's what makes both of them so interesting and intriguing to Yesir. I asked her to sing a short part of a pop song she's been working on to wrap up.
4: 한 소절?
3: 한 소절? 아니, 안 될 것 같아.
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3: 아니, 아니. 원래 이걸로 콩쿠르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헷갈려서 안 나갔어요. If you don't mind, can it be, yeah.

0: From school life in Korea and around the globe to the secrets of coping with academic stress and the music that keeps them going, this is Generation Alpha in their own words. Generation Alpha의 학교 생활과 음악 취향에 대한 보고서, Soundbite. This is our study of Generation Alpha exploring their school lives, concerns about career and the music that shapes their world. Let's hear our third installment of Soundbite. Jian, it's all you from here on.
1: I'm standing inside a church in Jongno-gu on a hot summer day in Seoul. This is where I'm meeting today's interviewee. In Korea, being a high school senior, grade 12, often called 고3, is something quite notable and appreciated. It's a stage of life that's almost untouchable. Everyone knows you're going through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you'll ever face in your life. Today's interviewee is a senior in high school who still makes time to attend church regularly. He still came to church despite being a senior.
2: 고3인데도 일요일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3: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교회를 이렇게 매주 매주 나왔기 때문에 뭐 고3이라고 빠지는 거는 좀 저한테는 약간 그냥 교회를 가기 싫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딱히 부담되는 건 없고 또 일주일을 약간 살아갈 전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1: 같아요. So church is not a burden, but rather a source of strength for him.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화고등학교 고3으로 다니고 있는 박성찬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Songchan is a high school senior, a 고3 attending Sewa High School. He probably has a lot on his shoulders as a high school senior, and I imagine there's a lot of pressure from people around him too, with some wondering if he should be at church when he should actually be studying. Does he feel that expectation or judgment a lot?
3: 공부를 하기 싫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시선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막히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1: It's not just about studying. The fact that people expect him to study all the time is a whole other story. Really a different kind of weight you carry with you 24/7. So I asked if his parents have high hopes for him and if it affects him a lot.
3: 제 토요일 아침에 좀 늘어지는 편이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하라고 그럴 때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부모님이 주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고 이렇게 막 엄청 다독여 주시진 않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몇십 년째 이제 듣고 있는 거니까 좀 무뎌진 게 아닐까 싶어요.
1: Fortunately, his parents don't pressure him a lot. But speaking of pressure, seniors are all probably really stressed out due to future paths and careers. What does Songchan's future look like?
2: 이제 고3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것도 한데
3: 네, 저는 현재 지금 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아. 초등학교 교사도 생각해보고 있고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 So he wants to be a teacher. Is there a specific reason?
2: 혹시 그 선생님 교사가 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
3: 이제 학생들이 사실 미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진짜 그 아이들의 좀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2: 그렇군요.

0: How many seniors can think this way? I should learn from him a lot as well. Does he have experience with teaching as well?
1: 고등학생 신분이시긴 하지만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신 경험이나 그런
2: 교회에서 그 후배들한테 수학 관련해가지고 한 기본 지식 알려줘가지고 어느 정도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게 가르쳤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0: Teaching church juniors or hubes seem like a very special experience for him.
3: 배운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성취감 있잖아요. 몰랐던 것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수능 4번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네.
0: He feels proud watching the juniors accomplish things. That's such an inspiring way to think about it. Honestly, I also want to be one of the juniors learning from him at this point. Speaking of education, have you guys watched 함교육 or Teach You a Lesson? After the release of these series, a lot about teachers' rights have been brought up in social media and other platforms. It probably could feel slightly intimidating to imagine yourself in that difficult position later on. How did this influence him?
2: 교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학생들을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교사가 더 필요한 거고 또한 그렇게 약간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제 자리로 옮겨놓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더 좀 더 굳건해지지 않았나 교사에 대한 꿈이.
0: 그럼요. He obviously felt doubtful about whether he can really take on that hard of a job. But leading students in the right way is his priority. So that made his dreams even more clearer. Wow. Okay, moving on to some music talk. Let's start by asking him if he listens to music when he studies.
2: 예,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음악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나 아니면 좀 쉴 때마다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0: So he listens to music when he takes a break and gets motivated to study. A lot different from me, honestly. What is his taste in genre?
2: 우울하고 약간 슬플 때가 최근에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CCM, 찬양을 좀 듣는 편이긴 해요. 또 J-pop,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가지고 J-pop도 좀 많이 듣고 한국 드라마 OST도 네, 자주 들어요.
0: J-pop and CCM cheers him a lot, especially when he feels a bit depressed. And he likes K-drama OSTs as well. That I can really, really, really relate to. In Korea, there's even a term called exam band songs. 수능 금지곡. Catchy tunes that are said to distract students from studying because they get stuck in your head so much. So I asked what kind of lyrics or songs actually help him stay focused and motivated while preparing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2: 뭐, 긍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고 뭐 이런 힘듦이 나에게만 있는 힘듦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이구나를 한번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해가지고 네, 음악으로 좀 힘을 좀 많이 얻는 편이에요.
0: 와우, so positive music does really help him with his stage of life. Reminding himself that he's not alone in this journey while listening to music helps him get up. Well, then is there a song that instantly brings back a specific memory or takes him back to a particular moment in his life?
1: 듣는 순간 딱 어떤 추억이 생각나거나 어떤
2: 제가 중학교 축제에서 이제 오래된 노래라는 노래를 이렇게 애들 앞에서 불렀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된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좀 떠오르곤 해요.
1: 그렇군요.
0: Middle school festivals really somehow stays with him a lot and brings back a lot of nostalgic feelings. To Seongchan, that specific memory is singing 오래된 노래 in front of his friends. Now I really want to hear his version of 오래된 노래.
1: 그러면 전국 고3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0: Finally, this is his message to all 고3s right now.
2: 네, 모두 이제 지금 각자 상황은 진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0: Standing Egg, 오래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래된 노래는 두 번째 인터뷰인 성찬군이 아주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노래였죠.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TBS EFM의 아침 음악 프로그램 1012-1013에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한 사운드바이트. 요즘 고등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어른의 시선으로 본 청소년이 아니라 또래가 묻고 또래가 답해서 더 솔직하게 들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TBS EFM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또 자막과 함께 유튜브 버전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두 학생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텐데요. 사운드바이트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0: life to the secrets of coping with academic stress and the music that keeps them going. This is Generation Alpha in their own words. Generation Alpha,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학교 생활, 진로 고민, 음악 취향에 대한 보고서, Soundbite. This is our study of Generation Alpha, looking at their school lives, career aspirations, and the music that shapes their world. Let us hear our sixth and final installment of Soundbite. Time for the last dance. Jian, it's all yours.
1: I'm sitting here putting together the questions for our very last soundbite interview. When we first started this project, I was excited. I was confident too, but once we actually got going, I realized that interviewing people is much harder than it looks. It's not just asking questions. It's about listening, connecting, and earning someone's story. Somehow, interview by interview, we kept going. And now, summer vacation is almost over. I still can't believe this is already our sixth and final interview. Ah, 네, 지금 쓰고 있어요.
2: 언제까지 쓸 거야?
1: 오늘 밤 안에 보낼게요.
2: 좀 더 이렇게 좀 이름 좀 자세하게 써보고.
1: 네, 네, 거의 다 썼어요. 보내드릴게요.
2: 좀 더 신경 좀 쓰고.
1: 네, 좀 더 신경 쓸게요. Getting reminders like this from the producer has become strangely normal. Well, shall we go and meet our final interviewee?
3: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전과 전공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장예린입니다.
1: Our final interviewee is Yerin, a first-year student at the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s, 국립전통예고, where she majors in 전과. To be honest, I'd never really heard of 전과 before, so the first thing I asked her was simple. What exactly is 전과?
3: 일단 전과는 그 발을 정해 노래 가여 가지고 바른 노래라는 뜻이고요. 옛날 조선 시대 시조에다가 음을 붙여서 만든 노래여서 시로부터 시작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Oh, I see. So you can think of 전과 as traditional songs from the Joseon Dynasty, essentially poetry such as 시조 set to music. How is 전과 different from 판소리?
3: 판소리는 서민들이 많이 즐기던 음악인데 전과는 또 양반들과 높은 계층이 즐기던 음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제일 크고 또 판소리는 약간 1인이 하는 뮤지컬처럼 혼자서 연기도 하고 발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해서 하나의 소설을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라면 전가는 시를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1: That's a great explanation. I think I finally get it. So, 판소리 was more like a one-person theatrical performance enjoyed by ordinary people, while 전과 was a more refined and contemplative style of music appreciated by scholars and the aristocracy. That made me even more curious. What inspired Yerin to fall in love with 전과 in the first place?
3: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요랑 뮤지컬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를 판소리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전가라는 전공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제 적성과 너무 잘 맞고 완전 첫눈에 약간 반한 느낌?
1: Yerin's musical journey began with children's songs and musicals, but it was traditional arts school that introduced her to Korean traditional music. Since 전과 feels so different from everything she had sung before, I asked what drew her to it.
3: 동요랑 뮤지컬은 아무래도 조금 서양 음악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동요나 뮤지컬은 되게 좀 또박또박한 발음과 그런 딕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가는 발음을 한 번에 말하지 않고 약간 풀어서 예를 들어 태라는 발음을 타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태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엄청 길게 태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죠.
4: 이게 신기하다.

0: 여기까지입니다.
1: Unlike children's songs or musicals, 정가 stretches and reshapes each syllable. I could instantly hear what makes Korean traditional music so distinct from modern pop. That made me wonder, does majoring in traditional music change the kind of music she listens to every day?
0: 국악을 전공하고 있지만 대중음악은 네 많이 듣고요. 밤에 TV에서 막 뮤뱅 틀어놓고 대중 가요를 즐겨 부르는데 그 창법이 약간 국악적으로 막 예를 들어 막 한로를 막 사랑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부르는데 막 아 막 이렇게 국악처럼 막
1: Yerin and many of her classmates at the traditional art school listen to both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pop music, which makes perfect sense. Just because you study classical music doesn't mean you stop listening to K-pop. What are som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choos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s a career?
0: 근데 아무래도 전통 음악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를 이렇게 좀 유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약간 창작 국악이나 이런 음악을 할 건지 이런 고민이 지금 나이 때는 제일 많이 드네요.
1: It sounds like one of the biggest questions she faces is whether to preserve tradition or explore new ways of blending it with other genres. Yerin told us that hearing singer Song So-hee's music while visiting one of her music video shoots was a real turning point. It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er and became a source of inspiration for her own creative journey.
0: 국악 전공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송소희 가수님이 공중무용이라는 곡을 딱 부르시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딱 반주가 나오고 노래를 듣는데 진짜 그때 완전 충격. 이런 음악은 사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고 진짜 엄청
2: 기억에 많이 남는
0: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And beyond career choices, I imagine there must be plenty of pressure at an arts high school, from competition to constant practice. So I asked Yerin what helps her get through those challenging moments.
0: 일단 조금 많이 좀 먹는 것 같고요. 제 전공이긴 한데 또 전공을 들으면서도 힐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제 전공
1: It turns out that food is the ultimate stress reliever even for arts high school students. What surprised me though was that instead of taking a break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Yerin actually finds peace by listening to even more of it. Since competitions are a big part of her journey, I asked if she has any tricks for staying calm and focused before stepping onto the stage.
0: 긴장하면은 완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공연 전에 일단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가래깎이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 하면은 막상 무대 갔을 때 못할까봐 되게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서 또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막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 감고 이렇게 심호흡을 조금 한다든지
1: She tries to eliminate anything that makes her anxious. And of course, deep breathing is a classic technique for calming pre-performance nerves. I've always wanted to improve my singing, so during the interview, I remembered the short 정가 demonstration Yerin had given us earlier.
2: 너무 약간 따라하고 싶어
1: I couldn't resist asking if she'd teach me just one line in true 정가 style.
2: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0: 두거라는 곡이 있는데 앞부분이 일각이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가성으로 머리 위로 약간 일가 이렇게
2: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 나 진짜
0: 이렇게 일가 너무 잘하시는데요 발성이
2: 저 너무 좋아요. 좀 낮은 음이잖아요 혹시?
0: 그러면 청조
2: 청조
0: 오 한 다음에 약간 바이브레이션
2: 아 그냥 일각이 할게 아 그냥 같이 불러도 돼?
0: 같이 불러도 돼? 어. 시작
2: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못해서.
1: And yes, I

이렇게 해서 총 4편의 사운드바이트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네 번째 인터뷰이인 예린 양이 국악 퓨전에 대한 큰 영감을 받았다는 노래 송소희 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anks for listening. We leave you with 송소희 공중무용.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구, 배수 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양방면에서 정체인데요.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부터 탄천 1교까지도 어렵고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이미 긴 구간에서 어렵고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도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주변 불편하고요. 반대 성산 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정릉램프,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석수 진입로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가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주워보신 적 있으시죠? 멀리서 보면은 모양도 색깔도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똑같이 생긴 조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기도 빛깔도 무늬도 다르고 뾰족한 뿌리 난 것도 있고 뭐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린 것도 있죠. 무심히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특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으니까요. 평범한 듯 특별한 월요일 되시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정은지의 노래예요. 하늘바라기.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앞에서 그 똑같아 보이는 하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만의 특별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런 마음으로 월요일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월요병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새로운 한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은 그 월요일을 머니특별쇼와 함께 시작하시니까 월요병 같은 거는 없으신 거죠?
2: 월요병이
1: 왜 더듬으세요?
2: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1: 네.
2: 그러니까 생각이 안 들고 있다가도 일요일이 되면은 아들이 먼저, 학교 가기 싫다고, 다음날. 그럼 저도 이제, 다음 월요일이구나. 회사 나가야 되구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월요일 되면
1: 네.
2: 생방송이 있잖아요.
1: 네.
2: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좀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체념하시는 거예요?
2: 체념이죠.
3: 저는
1: 네.
3: 방송 2주에 한번 오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오는 날은 월요병이 전혀 없고요. 네. 아주 산뜻하게 방송 보는 길이. 오늘은 또 길도 안 막혀가지고 얼마나 신나던지.
1: 어머머.
3: 네. 근데 안 오는 날은, 오늘은 우리 최정현 팀장님 잘하고 있나? 오늘은 어떤가?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마음이
1: 네.
3: 진짜예요.
2: 맞아요.
3: 그런 표정으로 하지 마세요.
1: 네, 조금과 별개로 저는 오늘 월요병이 좀 세게 왔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3: 그렇죠.
2: 맞습니다.
1: 아닙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면서 월요병 한번 이겨.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오늘부터 한국거래소에서도 국내 주식을 밤 8시까지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시작합니다. 정 교장이 직장인들의 업무 시간과 겹친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 정 교장과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은 위아래 30%가 적용되고 변동성 완화 장치도 운영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지만 관리 종목과 투자 경고 위험 종목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넥스트레이드에서 장외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는 특례 채무조정 이용자가 3,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3,898명, 채무액은 3,9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 원입니다. 특히 20, 30대가 전체 이용자의 89.2%를 차지해서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이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0년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84명이 장기 분할 상환을 이용했고 이자 감면액은 모두 24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문 후 1시간 안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퀵커머스 경쟁이 유통업계에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선식품과 생필품 중심이던 배송 품목이 최근에는 의류와 전자제품, 주얼리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음식 배달앱에 이어 대형마트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주문 후에 배달기사 도착까지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문 품목도 신선식품과 고기, 아이스크림, 과자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퇴근 시간대 주문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 가격과 상품뿐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송하느냐가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문자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인천광역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부자. 과연 보장도 부자일까? 오. 입니다. 암보험도 있고 뇌신장 보장도 있지만 큰 병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보험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막상 치료가 시작

0: 시작됐을 때 내가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 자영업자 부부 사례를 통해서 내 보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20년 가까이 세탁소를 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일하면서 자식들 공부도 다 시키고 몸은 좀 고돼도 남편과 둘이 밥벌이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요즘은 매출도 눈에 띄게 줄고 나이가 들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씩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더 힘 빠지는 일이 있었답니다.
0: 여보, 우리 단골 손님 영희 엄마 있잖아. 그 엄마 좋아하는 무화과가 시장에 나왔길래 내가 사서 갖다 주러 갔거든?
2: 그래. 영희 엄마 요즘 못 본 지 꽤 됐네. 예전에 반찬하면 우리도 꼭 챙겨줘 그랬잖아. 잘했네.
0: 아니 근데 영희네 집 앞에 딱 갔더니 문 앞에 세탁물을 배송 한가득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 이제 영희네도 스마트폰으로 세탁물 맡기나 봐. 그냥 문고리에 무화과만 걸어두고 왔어.
2: 그래서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았어? 뭐 그럴 수 있지. 영희 엄마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어떡하겠어.
1: 남편이 좀 AI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도 이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말이죠. 수입은 이렇게 주로만 가니 고정 지출을 줄일 곳이 없나 살펴보는데 보험료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부부보험이 10개가 넘고 매달 나가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지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보험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나는 지인이, 친한 지인이 우리 세탁소 말고 다른 곳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조금 배신감이 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또 사연 보니까 보험이 10개가 넘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험료 부담은 크더라도 보장만큼은 꽤 든든하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2: 네, 사연자분도 아나운서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긴 해도 보장만큼은 잘 준비되었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특히 가장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다른 거 몰라도 암보험은 여러 개 있으니까 암보장은 충분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험을 하나씩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암보험부터 다시 한번 보셔야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아니 암보험이 여러 개나 있는데도 암보험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0: 네. 이제 보험 개수가 실제 보장 내용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연자분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많다 보니까 암이나 뇌심장질환 진단비를 받을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진단비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진단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잘 준비된 진단비는 굉장히 뭐 중요한 보장이 되겠죠.
1: 그쵸?
0: 문제는 사연자분의 진단비가 있으니까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는 필요한 보장 보험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 그러니까 암보험이 여러 개 있어도 우리 청취자님처럼 진단비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실제 치료비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예전 보험은 암이나 뇌심장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목돈을 지급하는 보장을 중심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1: 네.
2: 반면 최근에는 진단 이후에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완하는 이 치료비 보장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1: 네.
2: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치료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일단 아니고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지급이 되는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보장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상품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냥 보험금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이제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같이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자, 지금 바로 빨리빨리 꺼내 들으셔야 돼요. 네. 들으시면 더 체크해야 돼요.
0: 네, 우리가 암진단비 이렇게 되면 암진단 시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를 하거나 어떤 치료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어떤 보장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시거나 그리고 내 심장 진단비도 뭐 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면은 그거는 뭐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치료가 어떤 치료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네, 보험이 몇 개인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1: 네, 확인할 게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해지고 그만큼 비급여 치료비 부담도 또 커졌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0: 그렇죠.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비급여 치료를 보험으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정액형 보장에서는 어떤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를 각각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권과 약관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1: 근데 일단 우리 사연자분이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결국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고 싶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치료비 보장까지 좀 새로 채우다 보면은 오히려 보험료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2: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보장이 보인다고 바로 새로운 보험도 추가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1: 네.
2: 또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보험료는 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먼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안에서 비슷한 보장이 겹쳐 있는 건 없는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납입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내 나이와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보장인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연자 부분은 보험이 10개가 넘다 보니까
1: 많아요.
0: 비슷한 보장이 계약에 많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본인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내용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조건 보험을 추가하거나 내지는 다시 뭐 비싼 보험으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잘 준비되어 있는 보장은 지키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1: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오래된 보험은 치료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요즘 보험으로 무조건 바꿔야 돼.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2: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는 지금 다시 준비하려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좋은 보장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2: 특히 50대 이후에는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보험의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부터 해지를 하고 새 보험을 알아보는 건 신중하셔야 하고요. 무엇을 없앨지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1: 그러니까 무엇을 없앨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보험료가 좀 부담되기 시작하면은 자꾸 금액부터 보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제일 비싼 보험부터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2: 네, 저라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1: 네.
2: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없앴다가 정작 필요한 보장을 같이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보험료가 얼마 안 된다고 무조건 좋은 보험인 것도 아니고요.
1: 네.
2: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매달 얼마를 내느냐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언제까지 내야 하고
1: 네.
2: 그 보험으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1: 우리 특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이시고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낼 수 있는 보험료와 또 은퇴하고 나서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네. 두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매달 소득이 있지만 일을 줄어들거나 그만두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50대 후반부터는 지금 이 보험료가 부담되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줄어든 뒤에도 은퇴 이후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2: 네 사연자님도 처음에는 보험료 몇십만 원만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세탁소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일을 줄인 뒤에는 매달 어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올지 보험료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내야 하는지를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단순히 몇 개를 해지하는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 보통은 우리가 한 보험을 10개 넘게 가지고 있으면은 또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노후에 돈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0: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랑 은퇴 이후에 매달 생활비를 만드는 그런 생활비 준비를 하는 목적 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노후 생활비까지 많이 잘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대 후반이시라면은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가지고 계신 것들 그리고 노후자금과 은퇴 이후에 예상되는 생활비도 같이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1: 저 보험이 뭐 저축 상품은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좀

0: 내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뭘 보면 좋을까요?
1: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나의 암이나 뇌심장 진단비가 각각 얼마인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0: 네.
1: 두 번째는 실제 치료가 시작됐을 때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세 번째는 지금 내는 보험료를 소득이 줄어든 은퇴 이후에도 계속 낼수 있는지, 이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신다면 보험이 몇 개든 점검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2: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보험부터 찾지 않기. 새로운 보험부터 찾지 않기.
0: 네.
2: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서 지금 잘 다시 준비하기 어려운 보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재 보험을 먼저 펼쳐놓고 그리고 무엇은 지켜야 되고 무엇이 겹쳐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내 보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 뭔가 콕 집어주는 질문 딱 하나만 좀 던져 주신다면.
1: 저는 보험이 몇개 가지고 계시나요? 보다,
0: 네.
1: 진단을 받았을 때 실제 치료가 시작이 되면 어느 보험에서 어떤 보험금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볼 것 같은데요.
0: 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근데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신다면
0: 네.
1: 본인 보험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신 거고요. 근데 대부분 진단비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2: 저는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그 보험료 몇 살까지 내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 몇 살까지 내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0: 은퇴쯤?
2: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보험료를 내가
0: 네.
2: 은퇴 이후에도 계속 납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유지가 어려워지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돈을 못 내가지고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가능한 보험료 수준인지 은퇴 이후에도 가능한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실제 치료할 때 어떤 보험금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뇌 심장 보험도 있다고만 알고 정확한 보장 내용은 모르겠다. 나는 뭐 보험료를 몇 살까지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라면은 사실 보험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한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네요. 네.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꼭 보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니특별시 전문가와 내 상황에 맞는 개별 상담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이킴의 서울의 달 듣고요. 저는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 받아볼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983님이 우유 빛깔 조민정 팀장님 연기가 오스카 여우주연상감이세요. 이렇게 진 문자 말고요. 상담 문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6472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최근 보험에 가입하려다가 과거 치료 병력 때문에 한 보험사에서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에 가입할 때는 그 병력을 말하지 말고 진행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만 지나면 문제없고 나중에 그 병과 상관없는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히 병력을 말했다가 또 가입이 거절될까 걱정입니다. 설계사 말대로 그렇게 가입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 6472님이 진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보험은 필요한데 병력을 얘기했더니 가입이 거절됐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가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솔깃할 수도 있잖아요.
1: 아이쿠. 솔깃하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네. 일단 뭐 가입을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병력을 빼고 가입하면 된다. 뭐 이 부분만 보장을 안 받으면 된다. 몇 년 지나면 괜찮다. 네, 네 이런 말만 믿고 가입을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하셨다가 실제로는 보장을 받을 때에 문제가 생기시

0: 을 가입하고 싶다. 근데 암이랑 관절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뭐 이런 병력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오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정성스럽게 네. 얘기를 네, 했는데
1: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네. 네. 관련 없는 병이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0: 아.
1: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약관과 법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고 고지하지 않은 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애초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계약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이제 있냐 이런 것 같습니다.
0: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관절하고 암 뭐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군요.
2: 그러면 안 되죠.
0: 네.
2: 그러면 안 되죠.
0: 네.
2: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계약 담당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관절하고 암하고 상관없잖아요.
0: 네.
2: 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험사가 질문하고 고지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고지 의무이자 우리의 권리이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정한 질문에 의해서 질문을 하면 되고요.
0: 네.
2: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에서는 또 그대로 판단을 또 할 겁니다.
0: 네. 근데
2: 내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
0: 근데 보험사가 물어본 내용에 해당하는 병력을 이야기했더니 가입이 거절이 됐다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1: 그렇진 않고요. 한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됐다고 해서 모든 보험사에서 똑같은 결과가 일단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험사마다 상품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병력이 있어도 현재의 건강 상태나 치료 시점, 뭐 치료 내용 등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간편보험 이런 것만 알아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2: 그렇죠. 병력이 있다고 해서 뭐 간편보험으로 바로 이렇게 쫙 가는 것이 아니라
0: 네.
2: 일반 보험으로 또 왜냐면 약 먹는 게 없는 상태에서 뭐 다른 뭐 수술이나 다른 치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 보험에서 심사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을 해보고 그리고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은 이제 간편 보험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편 보험도 상품마다 질문하는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병력에 맞춰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0: 그래요? 저는 간편 보험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상품을 선택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간편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사가 묻는 뭐 질문과 뭐 심사하는 내용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특정 병력 때문에 한 상품에서는 가입이 어렵지만
0: 네.
1: 다른 상품에서는 질문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또 예외질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병력이라도 보험사가 질문한 내용에 해당이 한다면은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병력을 어떻게 숨길까가 아니라 내 병력을 제대로 알리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된다는 거네요.
1: 네, 바로 그건데요. 저는 병력이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말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을까?
0: 어떻게 숨겨볼까?
1: 이게 아니라
0: 네.
1: 이 병력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0: 뭔가 좀 안전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제일도 가물가물하잖아요.
2: 근데
0: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뭐 병원에 언제 갔는지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수술 날짜가 언제였는지 전부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2: 그렇죠. 저도 어제일이 기억나지 않는 걸요.
0: 그러니까
2: 네, 나는 별로 아픈 적이 없어서 괜찮겠지라고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도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단순히 검사나 뭐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알고 봤더니 차트상에는 뭐 진단 이력이 있거나 치료 내용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0: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래전에 복용했던 약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 가입을 앞두고 병력이 걱정이 된다면은 내가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예전에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그 정도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나도 병력 하나 빼고 가입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에 와서?
1: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 대지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시고요. 오히려 먼저 당시 보험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실제

0: 경력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오래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섣불리 해지하지 말기.
0: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은 나이가 들었거나 새로운 병력이 생겨서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기존 보험의 고지가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바꾸는 건 신중하셔야 하고 현재 계약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그리고 새로운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한 곳이 거절됐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입만 시켜준다고는 말에 그냥 고지도 안 하고 이렇게 빼먹고 하셔도 안 됩니다. 현재 병력으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저 어느 한 보험사에서 내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보험사에서 거절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많이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병력이 있으면은 이게 몇 년만 지나면 이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문제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0: 보통 설계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5년만 지나면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보험 계약의 해지권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에는 각각 약관과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이 있고 계약 과정이나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알렸거나 중요한 내용을 숨기는 경우까지 단순히 뭐 시간만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1: 그럼 뭐 설계사가 몇 년만 버티면 괜찮아요 이런 말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네요?
0: 안 되는 거죠.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이 더 중요한데요.
1: 네.
0: 가입은 됐는데 뭐 나중에 큰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과거 고지 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더구나 건강이 나빠진 뒤라면 새로운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1: 저는 늘 이게 궁금한 게 그럼 대체 몇 년 전까지 이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 태어나서 황달 때문에 입원을 했었고요. 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5년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년? 뭐 15년? 아니면은 그 병력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어떻게 돼요?
2: 질문마다 다릅니다. 아. 네,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따라서 요즘은 다 할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마다 물어보는 질문의 연수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3NO라 뭐 3N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질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오래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뭐 8년 전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8년 전 거는 안 되지만 7년 이내는 입원 뭐 9년 뭐 7년 이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더 조금 할인을 좀 덜 받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1: 네.
2: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라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 그리고 내 병력에 따라서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1: 이제 꼼꼼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결국 더 걱정해야 할 거는 가입이 거절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입은 됐는데 나중에 막상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겠네요.
0: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보험 가입의 목적은 계약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건데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뭐 조금만 지나면은 그 이번 기간이 지나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냐, 할인을 많이 받을 거냐, 할인을 적게 받을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내 병력에 맞춰 가지고 조금 할인을 덜 받기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입원 수술이 없어요. 그럼 할인을 계속 해줘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내지는 고지를 안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보험을 왜 드는 거겠어요? 돈 받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네, 받을 준비를 잘 하셔야죠.
1: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뭐 고혈압이면 이 보험. 당뇨가 있다고 해서 당뇨면 저보험 뭐 이런 식으로 질환을 보고 답을 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같은 질환이 있어도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최근 입원이나 수술은 있었는지 등 개인별 상황이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리고 보험사가 실제 청약서에서 무엇을 질문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뭐 이병이면 무조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면 과거에 좀 병력이 있었던 분이 난 보험을 좀 새로 준비하고 싶다 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0: 네, 새로운 상품부터 찾기보다는 내 병력을 일단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는지, 현재 치료나 약 복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보험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심사 방법이나 간편보험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순서고요. 병력을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병력을 제대로 알리고도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네. 네, 뭐 이미 가입한 보험이 걱정이시다. 아, 나 이거 말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했었나? 이런 이제 염려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당시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병력을 비교해 봐야지 정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뭐 기록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우리 공단에서 5년치 볼 수도 있고요. 어플로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1: 아, 공단 어플에 들어가면요?
2: 네.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약 먹고 병원 간 것들은 어플로도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공단에 들어가시면 5년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치면은 사실 내가 병력을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다 뜨잖아요.
2: 맞아요. 그렇지만 네. 보험사가 이것이 지극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다만 보험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보셨을 텐데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청구하실 때 그 청구서에 보면은 나의 이 병력들을 다른 보험사들과 5년 동안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 병력, 병원금 청구, 보험금 청구하는 이 이력은 다른 보험사들과 공유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필수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동의함에다 나도 모르게 동의함에 이렇게 체크하셨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내가 보험금 청구할 때 이제 신청했던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요. 내가 청구하지 않았던 내용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청구 안 했으니까 기록 없잖아요.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1: 왜 안 남았으니까요.
2: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금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딱 하면은 그때는 병원 기록을 조사를 한다.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1: 드러나게 돼 있네요.
2: 그렇죠.
1: 사실 우리가 뭐 보험금을 탈 때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확인했지 그런 동의 기억을 못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2037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약 복용이나 오래전 수술한 것은 해당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제가 유병자 건강보험에 가입이 됐거든요. 유병자 건강보험이라서 최근 3개월, 2년, 뭐 5년 이 조건만 해당 안 되면 되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가입을 하는데 괜찮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좀 만약 아파서 보험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 말 그대로 3, 2, 5에 해당이 되셨으니까 3개월 이내 진단이 없고 치료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패스고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네. 5년 이내 중대 질환이 아니시라면은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다 아니오가 맞다면은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약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 있냐 안 먹고 있냐를 물어보지 않거든요. 간편보험에서는. 근데 건강보험에서는 5년 이내 30일 이상 약 처방이 있습니까를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간편보험은 약을 먹고 있냐 안 먹고 있냐를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실 겁니다.
1: 네, 그 조건에만 해당되면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병력이 있다면 숨길 방법을 찾기보다 정확히 알리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리고 보험은 가입되는 거보다 나중에 제대로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도 잘 가입된 건지 좀 불안하다 혹은 새로 가입하고 싶은데 뭐가 맞는 건지 전문가 맞춤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문자 주신 것처럼 내가 그 간편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조건도 궁금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260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자녀 실비 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1년 정도 실효된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중간에 그 톡 안내가 왔던 것 같은데 놓친 것 같고요. 보험사에 문의하니까 가입 지점과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효된 실비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2: 일단 자녀분이 그동안의 병원을 거의 가지 않았

0: 맞고 네,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보험도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시면 살리실 수 있는데
1: 부담스럽다.
0: 네, 그런데 돈만 네. 낸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1년 정도가 된 것들은요. 고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고지 사항들을 새롭게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금 9260님? 9260님이 네. 가입, 그 자녀분이 가입한 보험이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도 뭐 이때 가입했던 아주 옛날 실비예요. 그럼 그 실비를 계속 쭉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비를 살리려면은 새롭게 내 병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지만 그 당시 2013년도에 판매했던 그 실비를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살리실 수 있어요. 병력에 문제가 없다면은. 오. 그런데 그거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 그럼 다시 그냥 그 1년치 돈 내기 아까우니까 새로 가입할래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몇 세대죠? 5세대죠. 5세대. 5세대 실비를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고지하는 거는 5세대를 새롭게 가입을 하는 것이나 옛날 보험을 살리는 것이나 동일하지만 내가 살리게 되면 옛날 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라는 단점이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를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실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진단비다. 이전 건강했으니까 지금도 건강하니까 그냥 진단비 하겠다. 그러면은 새롭게 하시는 거나 옛날 걸 살리는 거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새롭게 하시는 게 1년치에 대한 보험료를 리스크를 줄이실 수는 네. 있겠죠. 하지만 내가 뭐 한 15년 냈어. 근데 1년 실효됐어.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제 내가 좀만 더 내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함께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셔서 다시 살릴지 아니면 뭐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실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년 정도 실효된 거는 또 뒤늦게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잘 판단하셔서 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꼭 짚어주신다면요?
2: 네, 처음에 저희 방송 오늘 주제였는데요. 보험이 내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네. 보장이 많아야 된다.
1: 아, 끝이에요?
2: 끝입니다.
1: 너무 짧은 거예요.
2: 보험부자라고 네. 아니 보험부자라고 해서
1: 뭐 더 나올
2: 보장
1: 것 같았는데
0: 표정은 뭐 계속 말할 것처럼
1: 그러니까요. 여운은 가득 남겨두고 뭐 어쨌든 내가 네. 보험 뭐 수가 많다고 해서 나는 뭐 모든 보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안심하지 마셔라
2: 맞습니다.
1: 라는
2: 네.
1: 거죠.
0: 네, 네. 저는 소득이 지금 현재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았는데 아 저 지금 보험료보다 한 20만 원만 줄어들어도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지금 20만 원 줄인다고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도 그런 분들이 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러시거든요. 얼마나 더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10년 정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1: 장담하기가 어렵죠.
0: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봄 18년 더 내셔야 되는데요. 19년 더 내셔야 되는데.
1: 숨 막혀요.
0: 그 이후에는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20만 원 당장 내가 돈은 버는 동안에 20만 원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 이후에도 이 돈을 내야 한다면은 은퇴 이후에도 납입 기간이 남아 있다면은 그 이후에도 이 돈을 낼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 사실 은퇴라고 하면은 나랑은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뭐 앞으로 뭐 10년 이내에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보험료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낼 수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중 혹시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들어주시고요. 오늘 끝고 쿨의 나라나라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안쪽 세종대로가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로도 한강대로 한강대교 북단 방면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퇴계로는 서울역 방면 퇴계로 4가에서 충무로역까지 퇴계로 2가에서 회원사거리까지 밀리고 반대 신당역 방면으로는 서울역 사거리에서 회원사거리 퇴계로 2가에서 퇴계로 5가까지 정체입니다.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3호터널 출구에서부터 재정관리단 앞까지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안산 진출로 부근 고장차가 있어서 지금 서안산에서부터 밀리고 있고 동수원 부근 갓길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강릉 방면 신갈 분기점 일대 정체고 인천 방면으로도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8: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9: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8: 둘째,
9: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셋째,
9: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8: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9: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10: TBS 교통정보.
11: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양재대로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 방면 5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이 일대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

끼는 양방면에서 정체가 됩니다. 한강대교나 가양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창동교에서 녹천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잠원 나들목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양재에서부터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여주휴게소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용인휴게소 부근 3, 4차로에서도 버스의 추돌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수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청담대교 남단에서부터 밀립니다.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도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탄천 나들목에서 수서까지 여전한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중랑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군자교에서부터 속도를 못 내고 이후로도 창동교 이전부터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여의 2교 남단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밀리면서 이후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지에서 한남대교 구간 양방면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용인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버스 추돌사고로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3: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요, 기타줄을 양의 창자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타를 오래 치면 손에서 고기 냄새가 났다고 하지요. 이런 자료가 있긴 있는데 어떤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상하네. 기타를 오래 치면 손에서 고기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레니 크라비치, Fly Away 들으셨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러니까 음악 관련 책은 아니었어요. 다른 그 인문학 책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일단 제가 오늘 여는 말로 갖고는 왔는데 느낌상 살짝 좀 믿음이 안 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검증을 다 해서 갖고 오는 건데 오늘 거는 기타를 오래 치면 손에서 고기 냄새가 났다는 거에 제가 지금 약간 의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00% 완벽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신 오늘 선곡 냄새 안 나는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서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블러, 커피 앤 TV. 이어서 밥 딜런,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밥 딜런 노래는 1227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듣고 싶은 가수의 그 지난날 이런 부분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십시오. 지금 신청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s 728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이어서 조니 미첼 Big Yellow Taxi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조니 미첼 노래는 재밌죠. 네. 이런 유의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예, 조니 미첼 노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556번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신청곡 신데렐라 커밍 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신청곡 보낸 시간이 12시 한 40분쯤 된 거 보니까 집에 아직 못 들어가셨나 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데렐라입니다. Coming Home.

9914번님의 사연입니다.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40대입니다. 20대부터 자동차 정비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손기술에는 자신 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허리와 손목도 자주 아픕니다. 다른 일을 배워보자니 지금까지 쌓은 기술이 아깝고 계속하기에는 체력이 걱정됩니다.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중간에 방향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9914님, 20대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일만 하신 거예요. 와, 그러면 뭐 이미 성공한 분이세요. 한 길만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손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말, 그냥 나오는 말 아니죠. 네, 정말 20년의 역사가 증명이 된 거고, 거의 9914번님 피땀이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유, 너무 당연하죠. 20년을 막 차 밑으로도 들어가셨을 거고, 허리 쓰시고, 손목 쓰고, 어이구, 멀쩡할 수가 없지요. 방향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쓰셨는데, 아, 뭐, 9914번님은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기술 없는 사람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9914번님은 바꿀 게 있으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근데요, 이 기술 자체까지 다 버리고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비로 먹고 사는 방법을 바꾸시는 거죠.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거는 60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지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그 9914번님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후배, 뭐 직원, 뭐 또 아니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유튜브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시고 9914번님처럼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하는 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게 기술의 두 번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면서 참고 일하면 5년 뒤에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요. 병원 가야 되고 정비사 이 직업은 몸이 재산인 거잖아요. 이제 적당한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방향을 바꾸더라도 9914번님이 제일 잘하시는 그 일에서의 방향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차량 정비계의 아티스트죠. 20년 이상이면 이제 그 무기를 어떻게 쓸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그리고 그 9914번님 그 오래된 노하우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권순우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파이어하우스 I live my life for you 들으셨습니다. 오늘 9914번님 사연이었는데 자동차 정비를 하시네요. 20대부터 계속 20년 이상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이제 몸 생각도 좀 하셔야죠. 마침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일산 멋쟁이 준님. 순우디, 저는 택시 2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 평균 13시간. 우와. 6월 25일 하루 양평 갔다 오느라고 일 안 하고 오늘까지 쉬지 않고 77일째 일하고 있어요. 이분도 그냥 정말 택시 24년째면 외길이시네요.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본인도 아시네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문제라고 쓰신 거 보니까 아유 그럼요. 쉬셔야 돼요. 몸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재충전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 몸한테는 필요합니다. 어휴, 하루 평균 13시간을 앉아 계시는 건데 택시에.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좀 13시간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네. 9914번님 또 일산 멋쟁이 주님 화이팅입니다.

퀸. Everybody Changing. 1121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U2 With or Without You는 623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아, 이제 최근 들어서 신청곡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곡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좋은 곡들은 많이 자주 또 듣고 싶지요. 사실 이 방금 들으신 U2 With or Without You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이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매번 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소나무님, 대리운전 꽃배달 광고 들어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류, 스포츠웨어, 주방용품 다양한 협찬사들이 새벽 공감과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방송, 정말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음악으로 찬란했던 내 인생의 한 조각을 다시 추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새벽 공감, 스누디. 그리고 새벽 공감 사랑합니다. 유난히 오늘 선곡이 다 좋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끝에다가 또 소나무 드림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거 참 이렇게 써주시니까 또 제가 다 황송하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희도 TBS도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마지막 곡을 들어야겠네요. 마지막 곡을 오늘 선곡 중에서 퀸 Who Want to Live Forever 이 노래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Who Want to Live Forever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0: FM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6도고요.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도 4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여의도 부근도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작대교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진입부터 월릉교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9도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27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방면으로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용비교까지 시속 2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 방면으로는 홍제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또 마장 램프에서 성동 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가 성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나와서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장안교부터 용비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여의도 부근 이후로도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 사이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부천에서 신월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